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 뮤직 부티크는 약간 슬픈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였는데요. 이 팝음악계의 큰별이시자 또 큰 언니 기억이시죠? 보니 타일러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So last week, Bonnie Tyler, who is considered one of the big sisters in the pop music industry, has passed away. She is from English Wales. She is from, and she was 75 years old. 영국의 웨일즈 출신의 보니 타일러, 올해 75세이셨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받는 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So she was being treated at a hospital in Portugal, and the condition, I guess, worsened, and she passed away. 저는 중학교 때 이분 곡을 듣고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I listened to her song when I was in middle school. And as you know, she has this very raspy voice, right? And I wasn't particularly fond of raspy voice, especially woman's raspy voice for some reason. 어떤 여성 싱어가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but just her song really struck me really hard. 정말 노래가 너무 좋고 와, 이렇게 파워풀한가. 어떤 남성이 부르는 것보다도 파워풀하게 느껴졌는데 뭔가 음악이 헤비하다고 보기에는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와 닿는 게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뮤직 부티크 보니 타일러 중심의 어떤 스토리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So I, you know, themed today's music boutique around stories that is related to Bonnie Tyler. 그래서 그녀의 뭐 대표적인 곡이죠. 곡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nnie Tyler, Total Eclipse of the Heart.

Bonnie Tyler, Total Eclipse of the Heart, of the Heart. 너무나 뭐 아이코닉한 노래죠. One of the iconic songs by Bonnie Tyler. One of many iconic songs by Bonnie Tyler. 제니님께서 신디 로퍼랑 비슷하다 느꼈던 것 같아요. She sounded a bit similar to Cyndi Lauper. Yes, I think they both have, I don't know, kind of the rebellious kind of vibe with their voice. 뭔가 이렇게 이 예쁜 여성스러운 목소리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 attitude가 있는 그런 목소리죠 두 분 다. I think. Score Wisdom님도 저도 이런 목소리를 갖고 싶었던 때가 있어서 여러 노력을 해봤는데 바뀌지 않더라도 않더라고요. 진하고 매력적인 목소리 오래오래 기억되길. So I wanted to have a voice like this. So I tried and a lot of things, but didn't really happen. Let her voice be remembered for a long time, for times to come. Yes, I think that will happen for sure. 근데 이따가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she had some surgery on her vocal cord, I think. 이 성대 수술을 아마 좀 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Earlier in her career. 이제 처음 데뷔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후로 목소리가 또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I think that kind of really contributed her raspiness of her voice, I think. We'll talk more about that a little bit later too. 뽀글님께서도 It's a heartache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Yes, I will get to that song as well today. So, many people paid the tribute to the passing of Bonnie Tyler. And one of the people who paid the tribute was Kevin Bacon. 많은 사람들이 케빈 베이컨이 또 어떤 이 트리뷰트를 할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I think people were kind of waiting what kind of a tribute Kevin Bacon might do for Bonnie Tyler because Kevin Bacon이 이제 출연했던 영화죠. Footloose. I think you remember this iconic movie starring Kevin Bacon. I think in the early 80s, 그죠? 80년대 중반쯤에 나온 영화였죠. 이제 케빈 베이컨 주연이었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I think if you have seen the movie, I think you know, right? 그 케빈 베이컨이 이 버먼트라는 마을에 전학 온 도시 출신의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So Ren, the character played by Kevin Bacon, was a city teenager who has just moved to a small town called Beaumont. And 어느 날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있던 불량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이 마을의 문제아 척 크랜스턴이라는 친구와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So one night he was hanging out with the you know local troublemakers. Right? He ends up in this very tense showdown with the town bully named Chuck Cranston.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술김에 그렇다면 우리 이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는데 이 트랙터 치킨 게임. 라는 게임이었는데 뭐냐면은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경운기 같은 게 있잖아요. 두 청년이 경운기를 몰고 두 트랙터가 갈 수 있는 넓이의 길이 아니라 딱 트랙터 하나, 경운기 하나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의 길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So this game, a chicken tractor game, right? The rules are very simple. So whoever they would actually drive toward each other, and whoever gets out of the way, right? Loses. 그래서 결국에는 케빈 베이컨이 이기는데 너무 약간 재밌는 건 뭐냐면은 케빈 베이컨도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신발끈이 페달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케빈 베이컨은 끝까지 그 트랙터 위에 있는데 그 상대방 청년이 저 친구가 끝까지 올 생각인가 보네. 그래서 치킨 아웃해서 이제 먼저 탈출을 하고 케빈 베이컨도 나중에 탈출을 해서 두 충돌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So the fact is that Kevin Bacon, his shoelace got caught up in the pedal, so leaving him sort of unable to escape. So the other guy, right, kind of became very fearful
that and I ended up jumping from the tractor first, which kind of gave Kevin Bacon the win. 약간 제가 영화 설명을 너무 하고 있는데, 그쵸? 그 경운기 씬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너무 그 씬하고 너무 잘 맞는 노래라서 그 영화 장면과 함께 상당한 어떤 잊을 수 없는 그런 할리우드 씬으로 기억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두 번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버니 타일러입니다. Holding Out for a Hero.

0: So, Bonnie Tyler holding out for a hero. So, 그 씬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wow, you can see a very young Kevin Bacon. And you can kind of see why Americans love Kevin Bacon so much if you watch that scene with this song. So, just hours after Bonnie Tyler's passing, right, Rod Stewart, actually, he's considered a very close friend to Bonnie Tyler. And Rod Stewart는 또 이제 Bonnie Tyler의 영혼의 단짝이라고 부를 만큼 두 분의 이제 raspy voice, husky voice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 분인데 he kind of paid his tribute playing one of her iconic hits. 사실 Rod Stewart가 이제 Bonnie Tyler It's Heartache라는 곡 있죠. 그 곡을 리메이크를 하시면서 본인의 공연에도 굉장히 많이 부르셨거든요. So on the day of Bonnie Tyler's passing, 몇 시간 후 지난 다음에 본인 어떤 공연이었는지 어떤 그런 조그만 카페 같은 데서 이 어떤 짧게 이 곡을 불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 We lost a good friend of mine in the last 24 hours, Bonnie Tyler. So, yes, hi. Nothing but love.

It's a Heartache, Rod Stewart, sung by Rod Stewart, of course, originally by Bonnie Tyler. 그래서 두 분이 상당히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so he, Rod Stewart wrote this, and I quote, "We shared a similar style of vocalizing. She was a good pal, a true soul stirrer. I sing It's a Heartache every night on tour. I will miss you, darling Bonnie."라고 이렇게. 또 heartfelt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보니 타일러가 이번에는 Rod Stewart, Sir Rod Stewart의 곡을 부른 곡이 있는데 Of course,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이라는 곡인데 It's not the Rod Stewart original, but you know, many people associate this song with the Rod Stewart, right? 그래서 사이좋게 두 분이 서로의 노래를 한 곡씩 이렇게 부르는 모양으로 오늘 Here is Bonnie Tyler singing Rod Stewart original Have You Ever Seen The Rain?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Today, 준비한 것은요, 며칠 전에 이 보니 타일러 뮤직 부티크 트리뷰트 편을 하면서, 보니 타일러 그분의 곡 중에 영화 Footloose의 명장면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곡 Holding Out for a Hero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A few days ago on the Music Boutique's Bonnie Tyler tribute, I introduced one of her songs, Holding Out for a Hero. It was a track that will be remembered forever alongside the iconic scene from the movie Footloose.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의 그 명장면과 사운드트랙 그 이 편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So as a continuation of that, I thought we could dive into part two of the memorable scenes and the soundtracks we all hold dear. 그래서 몇 개를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의 명장면. 그 다음에 또 이 사운드트랙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아마 근데 바로 들으시면 알만한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영화의 명장면 사운드트랙. Let's go to our first iconic scene and the coupling of a soundtrack.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lm opens at sunrise aboard a massive aircraft carrier in the middle of the ocean. Flight deck crews in brightly colored jerseys race across the deck, while pilots carrying their helmets head toward their F-14 Tomcats. 새벽빛이 비치는 드넓은 바다 위, 거대한 항공모함. 그 갑판 위에는 정비사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조종사들은 헬멧을 들고 전투기로 향합니다. One by one, engines roar to life, filling the air with heat, noise, and anticipation. 전투기 엔진이 하나 둘씩 시동을 걸고 뜨거운 배기 가스가 뿜어져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Ground crews perform their final checks, signaling with precise hand gestures as each fighter jet rolls into position on the catapult. 관제 요원의 손짓 하나에 F-14 전투기들이 캐터펄트 위로 이동하고 Then, in a matter of seconds, the jets are launched into the sky with incredible force, disappearing over the horizon.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엄청난 괭음을 동반한 바다를 향해 순식간에 발사되듯 이륙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되는 음악 기억하시나요? 어떤 영화일까요?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0: So that was Kenny Loggins. Yes, Danger Zone이었습니다. Of course. 약간 뭔가 이렇게 그 앰비언스 음악부터가 딱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지 않나요? Of course, you know, Maverick is Tom Cruise, one of the pilots. Val Kilmer, right? 참 유명한 그 형님들 많이 나오시는 그런 곡인데 Kenny Loggins, Danger Zone, and of course the movie is 탑건, 제니님도 탑건 맞춰주셨고요. 쿨피스님 역시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굉음이 굉장히 좋다고 쿵쿵쿵 쿨피스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think, yeah, in the right situation, the noise and the explosive noise, right, from the... from the aircraft, right? Sounds, I don't know, very glamorous and very fantastic sometimes. 근데 뭔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 있겠죠. So that was our first soundtrack, iconic movie scene and the soundtrack. 첫 번째 편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도 뭐 이렇게 너무 유명한 거라서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영화인데요. It's another iconic movie and a scene. 한번 그 클립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 Get back in there and finish the dance.
2: Hey, man, look at Marvin's hand. He can't play with his hand like that, and we can't play without him.
1: Yeah, well, look, Marvin. Marvin, you gotta play. See, that's where they kiss for the first time on the dance floor, and if there's no music, they can't dance. If they can't dance, they can't kiss. If they can't kiss, they can't fall in love, and I'm history.
3: Hey, man, the dance is over. Unless you know somebody else that can play the guitar.
0: Near the end of the film, Marty McFly, played by Michael J. Fox, returned to his parents' high school dance in 1995.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죠. Michael J. Fox가 연기하는 마티 맥플라이, 자신의 부모가 처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1955년 고등학교 졸업 프롬 파티에 와 있습니다. To restore their future, his parents, George and Lorraine McFly, must share their first kiss. If they don't, Marty will slowly disappear from existence. 미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아버지 조지와 또 어머니 로레인이 첫 키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야 이 마티 역시 미래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However, something completely unexpected happens. The guitarist of the prom band injures his hand and can no longer play the music, causing the band to say that they won't be able to perform anymore unless, by some miracle, there happens to be another guitarist in the crowd.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무도회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손을 다치죠. 그래서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자 밴드는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혹시나 뭐 기타리스트가 있으면 모를까. 그때 바로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마티가 대신 기타를 맡게 됩니다. 그는 밴드와 함께 이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So Marty, who happens to be a guitar kid, steps in to take his place and the band start playing this song, which is titled Earth Angel.

So that was the Penguins' Earth Angel, the very slow dance song that Marty's parents danced to and had their first kiss.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께서 엄마 아빠가 첫 키스를 나눈 순간을 지켜보죠, 마리가. 그래서 그 키스가 이루어진 순간 사라져가던 마티의 존재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So Marty begins to return to normal, knowing the future has been saved after their parents' first kiss. So with the crisis over, Marty decides to play one more song before leaving the stage, which is Chuck Berry's Johnny B. Goode. The catch is that it was 1955, and this song, Chuck Berry's Johnny B. Goode, hasn't even been released yet. 그래서 이 위기를 일단 넘겼어요, 마티가. 무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곡, 한 곡을 더 연주를 하게 되는데, 바로 Johnny B. Goode, Chuck Berry의 곡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는 1955년입니다, 상황이. 하지만 그 1955년에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던 곡이죠, 이 곡은. So at first, the audience is very surprised at this song, but soon the students are dancing wildly as Marty delivers electrifying guitar performance, complete with the behind-the-back playing. 이 곡을 트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처음 들어보는 곡이니까. 하지만 학생들이 열광하면서 또 춤을 추기 시작하죠. 마리는 또 기타 키드인 만큼 기타를 막 등 뒤로 치고 막 무릎을 꿇고 연주하고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록스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This is when Marty goes a bit overboard with his guitar performance, you know, bringing the song to an end. 이때 마티가 기타 퍼포먼스로 약간 오바를 하게 되면서 곡이 끝납니다. 연주가 끝난 뒤 사람들이 어리둥절로 뭐 이 노래는 도대체 무슨 노래야? 라고 그런 표정이었죠. 그때 마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I guess you guys aren't ready for this kind of song yet, but your kids are gonna love it.

정말 이 영원히 남을 장면들이기도 하죠. 아직 이 음악에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확실히 이 곡을 좋아할 겁니다 라는 멘트를 남기죠. 바로 이 곡입니다. 척 베리입니다. Johnny Be Good.

Back to the Future의 정말 아이코닉한 씬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So let me do one more and maybe wrap up the show. So 마지막 영화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무용수를 꿈꾸는 Alex Owens, played by Jennifer Beals. 이분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용학교 오디션 무대에 오릅니다. At the very end of the movie, Alex Owens, played by Jennifer Beals, who works as a welder but dreams of becoming a professional dancer, finally takes the stage for the Dance Academy audition she has dreamed of for so long. 춤을 추기 시작하고요. 심사위원들은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죠. 알렉스는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 중앙에 섭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녀는 발레와 현대무용 그리고 거리의 에너지가 담긴 자유로운 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펼쳐 보입니다. Judges stare at her with a completely blank and bland expressions and Alex stands in the center of the stage, her face tight with nerves. But the moment the music starts, she unleashes a style entirely her own, blending ballet, contemporary dance, and the raw, free-spirited energy of the streets. 처음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시작된 무대였는데 점점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이어지죠. 점프와 회전, 또 역동적인 동작이 이어질수록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What starts as a calm performance gradually explodes into something spectacular as she moves into dynamic jumps, spins, and powerful choreography. The expressions on the judges' faces slowly begin to shift. 심사위원들이 뭔가

담배를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죠. 또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리듬에 맞춰 흔들기도 합니다. The judges even start lighting up cigarettes, you know, nodding their heads and grooving along to the rhythm. 아주 대담해진 알렉스는 심사위원들에게 또 춤을 추면서 다가가서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발을 하기도 합니다. So the Alex even kind of getting bolder and more confident, even approaches the judges, you know, pointing her fingers at them, even in a playful sort of a provocation kind of, right?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퍼지는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So that is gonna be the last song for today's show.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 음악으로 준비했는데 너무 잘 아시는 그 플래시댄스의 What a Feeling이라는 곡이죠. 영화 플래시댄스는 1983년도에 이제 발표된 곡인데 아이코닉한 그 씬의 그 곡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music boutique. 어떠셨나요? 약간 유명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또 그 장면에는 그 음악이 없었다면 그런 장면이 있을 수가 없겠죠. Without that iconic song, there wouldn't have been any iconic scene. So they're kind of, you know, coupled and sort of etched forever in our heart. 장면과 그 다음에 그 영화 사운드트랙. Irene Cara from the Flashdance, What a Feeling.

In a world filled with the louder and faster music, it'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Weekly 시작합니다. If you've been tuning into this segment for a while, you know that I introduce two children's song every week. 매주 두 곡의 동요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각 동요에 어울리는 또 이제 대중음악을 매칭 시켜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So let's get to our first 동요. 첫 번째 동요는 소금을 만드는 맷돌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죠. 국악 동요 장르의 곡입니다. First song titled 소금을 만드는 맷돌. A mill that produces salt. It is belongs to the traditional children's song category. 그 바닷물이 짠 이유가 이 맷돌이 돌며 소금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그 이 약간의 설화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이 대표적인 전래동화인데요. 요술 맷돌에 관련된 설화이죠. So one of the well-known folk tales found not only in Korea, but in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 So it is a story of a magical mill that is said to be the reason the sea is salty. 이런 이야기입니다. So in the story, there is a greedy man who steals this enchanted mill that can produce anything its owner asks for. 한 욕심 많은 사람이 무엇이든 그 끝없이 쏟아내는 이 마법의 맷돌을 훔쳐서 바다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And he escapes by boat, but after ordering it to make salt, he realizes that he doesn't know the magic words to stop it. 그 당시에는 이제 소금이 굉장히 큰 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금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주문을 멈추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맷돌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So the mill keeps grinding until the boat sinks to the bottom of the sea. 이 배가 가라앉아서 지금까지 그 바다 밑에서 맷돌이 소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So the mill keeps grinding, right, and producing, you know, salt. And it's been making salt ever since. That's why the ocean is salty, as the legend put it. 재밌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곡인데요. 한은선 작사, 민유리 작곡, 조서연 친구가 노래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소금을 만드는 맷돌.

Yes, dol dol dol torara. Such a playful melody too, right? 달콤 달콤 새콤 새콤 온갖 온갖 양념 양념. Kind of fun song to sing after, don't you think? 그죠? 그 가사를 한번 볼게요. 돌돌돌 돌아라 맷돌아 round and round you go, little meal. 짭짤한 소금 한 줌 더. Grind me a handful of savory salt. 빙빙빙 돌아라 맷돌아 spin and spin, a little meal. Grind me a whole sack of magical salt. 신비한 소금 한말 더. A lot of traditional, children's song, 국악 동요, kind of makes a reference to this kind of folk tale. 약간 sort of a adaptation of folk tale in a way. Although this lyric doesn't really go into detail about the whole story. 뭔가 이렇게 이 욕심하는 사람이 훔쳐서 이제 바다에 그걸 맷돌을 빠뜨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는데 it does make a reference to that folk tale for sure. 그런 의미에서 참. 멜로디도 재밌고 따라하기 좋은 그런 동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So, I thought hard about, what kind of matching song would be good to follow, to listen to after this song. 고민을 많이 했는데, I found this really unexpected song, The Rolling Stones song. 한 번도 못 들어본 곡인데, Salt of the Earth라는 이 땅의 소금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곡인데요. The lyric goes like this: Raise your glass to the hardworking people. Let's drink to the uncounted heads. Let's think of the wavering millions who need leaders but get gamblers instead. Let's drink to the hardworking people. Let's drink to the salt of the earth. 누구에게 건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이 땅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이 땅에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롤링스톤스답지 않은 그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의식 있는 그런 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가사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Kind of unexpected to hear this kind of lyric coming from these bad boys, Rolling Stones. 한번 들어볼까요? The Rolling Stones입니다. Salt of the Earth.

Rolling Stones, Salt of the Earth, my matching song for 소금을 만드는 맷돌. Rather very contrasting vibe of songs to listen to consecutively, right? Our Kitty names are kind of making the guesses. 어떤 매칭 송이 있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Magic Carpet Ride도 있고요. 또 샴푸의 요정, 빛과 소금이 불렀으니까. That's something that I didn't think of. 그렇군요. 그래서 돌아라 돌아라 하시니까 신데렐라도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큐티님들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But you will never guess my matching song. 아마도 제가 이 좀 out of the box처럼 그렇게 이 선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너는 만약 맞추신다면 정말 제가 큰 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Keep trying, okay? So let's get to our second 동요 song for today. This one is very, I guess, one of the popular songs that the kids sing a lot during, you know, in different events and, you know, contests and whatnot. 마라톤이라는 곡인데요. Very simple message, you know, 이 가사를 좀 들여다보면요. 길 끝이 보이지 않아도 숨이 차올라도 나는 달려가네. Even when I can't see the end of the road, even when I'm running out of breath, I keep running on. 어디쯤 왔을까? 얼마나 더 가야 할까? How far have I come? How much farther do I have to go?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이 길인데. The finish line is nowhere in sight, and this road feels endless.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시간처럼 나는 달리네. Like the wind that brushes past, like time that never stops, I keep running on. Very simple and straightforward kind of message, don't you think? 한번 들어볼까요? 현음 중창단이 부르는 곡입니다. 마라톤.

예, 현음 중창단 마라톤이었습니다. So very Dongyo-like message, right? You keep running, even though the finish line is nowhere in sight. You keep going. You keep going at it, and you get there eventually. 아주 동요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Very positive and optimistic message for children. So. My matching song. Our Q teams are again making guesses. Score Wisdom님께서는 달리기가 떠오르지만 이건 아닐 거고, yes. 방금 바로 생각나는 곡이 있으시다면 그 곡은 아닐 거예요. If you think of a song that comes to your mind right away, probably that is not it. I won't be going for those songs. 태그라는 프로더님께서 윤상의 달리기가 in the box라면 저는 out of the box로 라디오의 creep이라고 run. That sounds very out of the box, but not my kind of out of the box, I would have to say. 좀 저는 이 어른이 돼서 느끼는 어떤 인생의 어떤 굴곡진 인생의 어떤 그런 괴로움이나 외로움에 대한 그런 곡을 찾아봤습니다. My matching song is The Beatles' Long and Winding Road. If the marathon song that we heard is about self-initiative and motivation to get to the destination, whereas this Beatles song, Long and Winding Road, right, talks about this, a plea that you make, right, to your loved ones. Take me there, to your home, to your door, through the long and winding road. 이그 길고 굽이진 길을 통해 당신의 집앞 문까지 데려가는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데려가 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주는 이 self initiative 메시지와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길을 간다. 마라톤도 길을 뛰어가는 거잖아요. 좀 너무 억지인가요? Anyways, that is my matching song. 비틀즈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e Beatles, A Long and Winding Road, my matching song for marathon.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죠. 맞습니다. 억지스러운 코너입니다. 이 코너 자체가. Next time I will try to give hint so that you can kind of think about, you know, I could, you know, give you some hints like, you know, whether it's a pop song or, you know, 가요 or whatnot.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segment and also today's show. 아무래도 이제 마라톤 하면은 뭐 달리는 곡으로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 그랬다면 뭐 이런 곡으로 매칭을 했겠죠. 달리는 song. This is Blur Song 2.

0: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음악을 이 본인의 예술적인 표현이라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큰 사회적인 이슈를 전달하는 이 도구로 쓸 때 더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죠. When music is used not only as a form of personal artistic expression, but also as a tool to help more people and convey greater social issues, it can be even more moving." 아주 쉬운 예로 We Are The World를 우리가 들으면서 감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음악이 훌륭한 것도 훌륭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 그 음악이 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기 또 선한 영향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 simple example would be We Are The World. The reason we are touched by songs like We Are The World is not just because the music itself is excellent, but because of the beautiful motivation and positive influence the song can have.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이 필란트로피를 실현한 그 프로젝트 아티스트와 그 곡들을 찾아봤는데 한국의 대중가요에서 그러한 케이스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So I'd like to introduce artists who have realized philanthropy through music and the songs that they created. That is. Today I will start by presenting cases from Korean popular music.
1: 사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국내 대중가요에서도 분명히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일단 대중의 기억 속에 정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One of the memorable project that people remember in Korean music history is this project called 내일은 늦으리.
1: 이 92년부터 96년까지 이 환경 보전 이 콘서트 시리즈의 이제 타이틀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일은 늦으리.
0: So it was for the cau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t was a title of the concert series that took place from 1992 to 1996.
1: 아무래도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이제 첫 번째 에디션인데 신해철 씨가 진두지휘를 한 곡이죠. 정말 많은 스타들이 이제 등장을 한 그런 곡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All Star Band입니다. 내일은 늦으리.

Just me. So we've been talking about philanthropy, and I wanted to sort of carry on with the topic within the confines of Music Boutique. So 이 자선 어떤 이 프로젝트 또 재능 기부를 통한 그런 음악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선 해드리고 있습니다. So first one was probably the most well-known project done in from 1992 to 1996, and the version that we heard was from the first installment of that project, Nate and Digiri, done in 1992. As I said, it was produced and sort of spearheaded by 신해철. 92년도에 이제 신해철 씨가 프로듀싱을 하고 이 곡도 직접 작곡을 했는데요. So 1992 was also the year that the first album was released as well. 참 92년도에 신해철 씨가 굉장히 바빴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because he had to get all these artists to participate in the Nate and Digiri. Nate and Digiri 이제 첫 번째 콘서트에 또 그 곡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을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I think you kind of almost recognize Kim Jong-jin's voice from that song as well, right? 015B도 참여했었고, 푸른 하늘, 윤상, 신성우, 김종서, 신승훈, 이승환, 서태지, 이덕진 이런 아티스트들이 첫 번째 그 시리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곡도 완성도가 높고 and I think we saw pretty good quality of a song from this song Nate and Digiri, 그죠? 이런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일이긴 했죠. And the second song that we heard was from the 2016 Global 자연 보존 캠페인 프로젝트였는데 혹시 The Beginning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It wa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campaigning sort of a project. And this was, you know, participated by Yoon Il-sang, who made the song that we heard. And a lot of artists participated in that project as well. 그 곡을 끝까지 듣진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속 이런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This one was a project done by SM Entertainment with UNICEF, right? And then they were doing this campaign called Smile for You. And all the proceeds from this streaming profit went into Vietnam, where they were helping build music schools. 그 음악 교육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베트남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 그런 사업에 또 이렇게 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음원을 통한 어떤 수익들이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SM 타운과 또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켓이 같이 협업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SM 타운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또 총 출동을 했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이동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써니, FX 루나, 레드벨벳 웬디, NCT 127 테일 도영 그런 아티스트 굉장히 총 출동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SM 타운 with Steve Barakat 너의 목소리.

아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곡일 거라는 생각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So this was a project done by heavy metal group in Korea at the time. 이 블랙홀이라는 밴드 아시죠? 블랙홀, 또 백두산, 블랙신드롬, 그 다음에 스트레인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 활발할 활동을 했던 그런 형님 밴드 격의 이 세 팀이 모여서 이 사회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자는 취지로 만든 그런 프로젝트 앨범인데 이 Power Together이라는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So this was a project titled Power Together done by heavy metal bands at the time, Blackcore, 백두산, Black Syndrome and Stranger. 그래서 발표된 곡이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곡인데 but at the time if you are interested in heavy metal scene in Korea this was very huge. 정말 헤비 메탈 밴드들이 와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니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곡입니다. 또 곡이 너무 좋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This one was composed by 주상균 who's the leader and the vocalist of the band Blackcore. 이분은 원래 이제 곡을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어서 이분이 만드신 곡, 내 곁에 내 아픔이라는 곡이 그 참여했던 모든 또 아티스트들이 함께 했던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Power Together입니다. 내 곁에 내 아픔이.

今天节目的开始呢，先来听一首潮流人听了都流汗，不潮流人听了都流泪的大爆潮流神曲，来自 Curtis 的。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누구야 누구야 오늘 게스트 누구야 and it'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nna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character. The lyrics are gonna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is going to be completely different and out of control. 오늘도 역시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낭독하고 있는 노래 가사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딱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그 노래잖아 떠오르시면 즉각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of course, will read out the lyrics. We'll read out the song lyrics for all of us. And your job i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that character.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 Okay, so a lot of different guests came to our show Morning Groove because obviously this is a global radio, so many guests could appear. 뭐 많은 배우분들, 가수분들, 또 이제 뭐 정치인 뭐 등등 많이 출연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바쁜 와중에 어떤 배우께서 오셨어요. So we're gonna be having an actress, a really popular actress joining us in the studio for this reading. 오늘은요. 김희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지난주 양희 선생님에 이어서 너무 감명받고 듣고 오셔가지고 오늘은 김희애 선생님께서 노래 가사를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노래 제목이 떠오른다 싶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연기하는 김희애예요. 어려도 아픈 것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질 않아. 근데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이태호, 어떻게 네가 나한테... 준영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내 가슴부터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말이야. 웃어? 이태호, 너 지금 이 상황이 웃겨?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못 보내. 죽어도. 나 죽어도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이번 거는 제가 부끄러운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가사만 읽어주시고 깔끔하게 가세요. 우리 게스트분들은. You know, they're not interested in any sort of interviews. 뭐, 인터뷰 이런 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왜 죄송한 마음이 들지? 김희 선생님이 잠깐 출연해주셨는데. 아무튼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아, 요즘 갑자기, you know when you flip through those short videos on YouTube? You know, some old dramas pop up. 요즘에는 자꾸 그 예전에 부부의 세계가 자꾸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번 등장을 하면 자꾸 보게 되니까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요즘 그거랑 또뭐 등장하더라? 요즘 그거랑 그 신사의 품격인가? 왜그 옛날 드라마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요즘 드라마 많이 보는데, I don't know why those old dramas just pop up so suddenly. 김희애 선생님 popped up in my mind, so I tried to mimic, oh, not mimic, cast 김희애 선생님 on our show.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흉내가 아니라 모셔봤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So, the main part of the lyric would be like, I just can't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How could I ever let you go? 내가 어떻게 널못 보내? 라고 묻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예, 죽어도 못 보내. I just cannot, can never, ever let you go. How could I ever let you go?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 노래 제목은 이것이라고 맞춰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nd if you have no idea, just try to come up with some fake fun answer.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냥 오답 보내주세요. 혹시 가사의 제목 이건가요? 싶으면 제가 뭐 땡처리를 해드리든 딩동댕을 해드리든 알아서 할게요. 좋습니다,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A little quiz for you.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Okay. This is 나를 잊지 말아요. Song by 김희애 선생님. Let's go!

So that was 김희애 선생님 with 나를 잊지 말아요. And we just went back to the 80s. So during the song break, 박은혜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has been explaining about this whole background of this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직접 여기 앉으셔가지고 해주셔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이 노래의 배경은요? 이러시면서, She could totally be a DJ. 노래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이 노래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백그라운드랑 다 이렇게 또 읊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밖에서 노래까지 안 부르셨, 노래만 안 부르셨지? 노래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말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잘 재밌게 들었습니다. If you watch me on a Vivo radio, you can see me like smiling, looking outside the studio, nodding my head and everything. That's me, continuously having this conversation with 박은희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아, 정말. 방송에 한번 모시고 싶기는 한데, 아예 댓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싫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혼자만의 그런 상상.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see your messages.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0337, also known as 냥이 망고 아빠님이시죠. 전현록 선생님께서 만드신 추억 돋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song was written and produced by 전현록 선생님. 이 얘기를 딱 해주시고 계셨었어요. 예, 80년대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리메이크도 되고 전현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저도 같이 한번 잘 듣고 왔습니다. Going back to the 80s. Let's go!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id, 부부의 세계는 주기적으로 봐야 해요. 이때요! 김희애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주기적으로 안 보고 싶어도 자꾸 떠서 어쩔 수가 없어요. Like, who are coming up with these algorithms? Like, that was like completely out of the blue. Like, why would that drama appear again on my algorithm?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덕분에, 재방송 느낌으로 다시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쇼츠로 이렇게 업로드 되는 거 되게 많죠. 펭귄킬러 모닝그룹께서, 굿모닝! 다시 돌아올 거야. 아까 그 노래 함께 흥얼거리시면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Such a nice and lovely and soothing voice indeed. 되게 또 소녀소녀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신 우리 김희애 선생님입니다. Okay, so we have to focus everyone. 아, 맞아요. 순간 잊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퀴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your job wa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the lyric read by our 김희애 선생님. I just can't let you go. How can I ever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열심히 또 이렇게 읽어주셨으니까 한번 정답 뭐 보내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answers. 오, 우리 얼짱님 3267 Morning Groover texted 크크크 세상에 김희애 선생님 연기 톤이 최근 들어 좀 바뀌셨네요.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So the way she acts, the tone of her acting kind of changed a little bit. 아, 그러니까요. 이런 좀 다양한 연기 톤을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톤이 굉장히 강한 배우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김희애 선생님, she has like this strong character of her. She has this way of acting. 그리고 제 기준에는

난 약간 그 김혜수 선생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면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 톤이. 아, 뭘또 이렇게 또 난리 법석들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우아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특유의 톤이 있어요. So there's this specific character and tone for each actresses and it's so interesting to find out about them. Anyways,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 보내주셨고요. Let's see what else. 3151 Morning Groover texted. 나를 잊지 말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노래방 18번 곡인데요. 정말요.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냈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봅니다. 2am에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very single time I burst into laughter, so I missed the timing to send in the answer. But today I managed to send it in, and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by 2am.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내셨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셨다. 안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색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뭐야 이러면서 이거 그거잖아. 그래요. 뭐 어떻게 백날 웃으시겠어요? 모닝그룹 들으시면서 웃는 날도 있고 안 웃는 날도 있고 좀 욕심이지만 이왕이면은 매 순간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So I hope every single moment you guys to burst into laughter when listening to my voice. 우리 서비 모닝그룹께서는요 정답 2am 죽어도 못 보내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we see some guesses.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Yes,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I can't let you go. I just can't let you go by 2 a.m. 죽어도 못 보내. TBS 못 보내. 어떻게 널 너를 보내. 다른 노래로 편곡을 한번 해봤는데 못 보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소중한 거는 다. 지켜야 되거든요. So you gotta always protect the things that you admire, that you love, and that is indeed TBS, radio station.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내보았습니다. 우리 티봉이도 여기 떡하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TBS.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라디오가 될 수도 있겠고요. It could be some people around you. 죽어도 못 보내고 나이 사람이랑 정말 떨어지면은 상상도 안 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 둘씩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감상을 해보시면 좀더 이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 mean, it's a wet morning, everyone. It's raining outside. So that means we have to get a little emotional. 뭔가 감성이 좀푹 빠져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도 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 노래를 감상해주시면 되겠고요. We're gonna get to that in a minute. 이 문자 하나 읽고 노래 한번 다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 do have another task, which is MG Q&A. 우리 서비모닝 그룹께서가 둘째가 9살인데요. 지금 태권도 1품 딴다고 품새 연습 중이에요. 그러면서 태극사장 외웠다고 보여주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감동이에요. 기특하기도 하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I was talking about your second child, 9 years old, all grown up during this taekwondo and everything. 그러니까요. 이게 가끔씩 자녀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I mean,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but there are those moments where they can really surprise you.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보지만 내가 내 가족을 잘 모르나 싶을 정도로 와 이렇게 컸다고 이런 것도 할줄 안다고 이러면서 놀라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자식 키우는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So this is all fun experience seeing your children grow up, surprising you every now and then.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좋아요. 뭐 나의 자식이 나를 놀래키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어떤 소소하고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도 역시나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태권도 너무 좋아. 하나 보다. 근데 태권도 죽어도 못 보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즐기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Alright, finally,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This is 2am. 죽어도 못 보내.

Are you all ready to jump? 점프하실 준비 되셨나요? 콩콩이 타실 준비 되셨나요?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콩콩콩 뛰어다니면서 넘나드는 그런 코너거든요. So today is no exception. The rule is very simple, everyone. 오늘도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선 감상해 주시고요. 자, 감상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요,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가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춰주시면서 문자로 그 가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팩트 혹은 가수에 대한 추억, 가수에 대한 나의 생각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obviously today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Your job is to enjoy the song and also to guess who remake the song, who sampled the song.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singer, fun facts, and so on. Just everything about that singer. 오늘은 그래서 원곡자가 아니라 리메이크한 사람, 리메이크 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today we're gonna have a listen to One More Time by Ingrid. Ingrid의 One More Time이라는 곡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곡을 누가 리메이크를 했을까요? So who made the remake version of this song One More Time by Ingrid? I'll give you a hint. Don't worry, don't worry. 힌트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자, 힌트 나갑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금은빵 아세요? 금은빵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여기에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 단어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So, yeah, diamonds, rings, necklaces, they all belong to this category. And this is our best friend. 우리 여자들의 베프가 되고 싶은 이것들, 어떤 것일까요? So, who remade the song?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Are you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Yes? Shout out yes? Okay, okay, let's go. Let's have a listen to Ingrid. One

아가야 한번 더, baby one more time. Woo! We just listened to Ingrid's One More Time. 리메이크는 과연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답 보내주시고 계신가요? 질문 이렇게 드렸는데, 몇개 왔습니다. So let's read through your answers. 일단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께서 힌트를 좀 주셨네요. 내가 좋아했던 이지연님, 점점점. So, 이지연 씨 was the member of this particular group. I guess I could say that they're kind of like the first or the second generation of K-pop idols. 한첫 번째 1세대는 아니고 한 2세대? 뭐 1.5세대, 2세대 정도 되는 K-pop 아이돌이었는데 거기에 이지연 님이 계셨었죠. 킴스팬 모닝그룹은 뭔가 그 이상형이 되게 일관되신 것 같아요. 그 크리스티나 피디님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지연님 두 분이 저는 약간 겹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밖에 되게 이렇게 화려한데 they're fancy on the outside, but they're actually very like kind of like an introvert. 그래서 굉장히 참하면서 겉은 막 되게 화려하게 꾸미는데 되게 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지연님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봤었거든요. 그때 when I first met her in the radio studio, she was like really pretty. Like her hair was all dyed up. She was wearing beautiful makeup. 그래서 인형이 진짜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 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예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it kind of like melted my heart. Anyways, 좋습니다. 이지연님이 속한 이 그룹인데요. 걸그룹이죠.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펭귄킬러님께서 크크 주얼리라고 해주셨습니다. Baby one more time이라고 해주셨네요. 주얼리. 오케이. 우리 얼짱님께서도 정답은 주얼리 원곡과 거의 비슷하네요. 학생 때이 춤을 많이 따라했었는데, so I used to dance to this song because they had this specific like signature pose in the song, right? According to their dance. So you used to do that a lot when you were a student.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춤인 거 아세요?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가리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손이 잘안 맞아요. 이렇게, 됐다, 됐다, 됐다. 이게 약간 ET처럼 이렇게 그 손가락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Baby One More Time 이런데 갑자기 엉뚱한 데 손가락이 가고 이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맞을 때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께서 주얼리오라고 해주셨고요. Ben Spiro says, Jolie, diamonds according to Marilyn Monroe. Oh, you're referring to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그 얘기 하시는 줄 알았는데. Yeah, I was trying to come up with the hint, so that song kind of reminded me. 맞아요.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근데 정답은 이제 제가 공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So I have to reveal the answer by now. Okay, so the answer is easy peasy. Jewelry. Jewelry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jewelry면은 목걸이, 팔찌, 팔찌, 반지, 막 이런 건데, it includes all kinds of like necklaces, earrings, bracelets and everything. 그럼 멤버 각자 하나가 뭔가 그런 보석이라는 뜻인 걸까? 뭐 예를 들어서 서인영 씨는 반지, 막 박정화 씨는 팔찌, 막 이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So basically means that they're all shiny and beautiful. 그래서 jewelry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Who are your favorite members according to the group Jewelry? 주얼리의 가장 최애 멤버는 누구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박정아 씨 좋아했던 것 같아요. Because she looks like a Barbie doll. 바비 인형 같이 생겼는데 막 길쭉하고 하신데 막 노래는 되게 막 엄청 잘 불러가지고 성량도 되게 좋고 이래가지고 뭔가 여전사 같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 서인영 씨도 요즘에 즐겨보고 있고 되게 벤틀리 닮으셔가지고 좀 귀여워지셨더라고요. 실제로 벤틀리랑 같이 촬영을 하셨던데. So that's kind of creative. What about you, 박은혜 팀장님? 누가 제일 최애 멤버셨어요? 여기 주얼리에서. 감독님도 궁금한데, 감독님. 서인영 씨. 오, 그렇구나. 감독님도 서인영 씨예요? 그러면? 감독님은 박정아? 이지연 씨? 아니면 주연 씨? 누구지? 지금 신나가지고 뭔가 말씀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서인영! 아, 진짜요? 맞아, 인기 많았었어요. 예전에 막, 우리 결혼했어요도 나오기도 하고, she was like really, like hugely popular back in the days. That's why she has debuted solo. 막, 신데렐라, 막 이런 것도 하면서 행사도 진짜 많이 뛰고, she was like the original Cardi B in Korea. 그래서, 카리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She's got similar fingernails and everything. 요즘 유튜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So the answer is Jolly. Jolly가 정답이었고요. So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of this whole music, the process of remake Ingrid One More Time, which is the original track, that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2004. One More Time by Italian singer Ingrid, and it became a dance pop hit across Europe thanks to its catchy hook and upbeat Eurodance sound. It does have this Eurodance sound into it, right? And the song enjoyed particular success in countries such as Italy, Greece, and South Korea. How random is that? But I guess it was popular in Korea because maybe the song was played in one of commercials, I think. 아마 광고에 노래가 나와서 유명해졌나 싶기는 한데 좀 뜬금없죠, 그쵸? And although Ingrid is best known internationally for the French language hit Tu es pour tout, 뭔가 이렇게 프랑스어로 된 이 노래 유명한 거 또 하나 있거든요. 잉그리드의 노래 중에 아마 들어보시면 아,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싶기는 하실 거예요. And moving on to Jolly, this song One More Time, Jolly's version was released back in 2008 as the title track of their fifth album, Kitschy Island. This Jolly's One More Time samples the hook and the melody of the Ingrid version of the song. 거의 비슷하기는 하죠. And it became Jolly's bigger career hit, topping multiple Korean music charts and winning several music show awards. 어떻게 보면 주얼리한테 정말 자식 같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노래로 정말 빵 떴잖아요. 예전에도 좋은 노래가 많았지만 좀 파격적으로 이제 크게 된 계기가 된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And this One More Time marks Jolly's first number one hit after member changes, helping establish the lineup of 박정아, 서인영, 김은정, and 하주연 as the group's most commercially successful era. 그래서 1위를 하게 한 곡이 바로 이 One More Time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that was the whole remake, everyone. 다음 주도 벌써 기대가 되시죠? 다음 주에는 어떤 리메이크를 들고 또 여러분들을 놀래켜드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So we will get to the song break and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by Jolly in a minute after I read this message from XH7 Morning Groover. 닉네임이 약간 좀 복잡해서 XH7님이라고 일단 불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저는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버리고 싶어요.
요즘 부쩍 늘어난 일들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하이텐션 라디오 모닝그루브를 듣는 동안은 잡념이 없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sh I could get rid of all my unnecessary worries and overthinking. Lately, it feels like they have been kind of piling up. But while I'm listening to the high energy morning groove, all those distracting thoughts disappear, and it's such a relief. Oh, thank you. Thank you. 제가 더 행복해지는 메시지인데요. 걱정 많으시구나. 저도 그래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쩌지? 이러는데,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rid of them. By your own will. 이걸 내 의지대로 없애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머리를 딴 데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So you're doing absolutely a great job listening to Morning Groove. 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거에 몰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회피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걱정 없어져라. 얍! 이러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So yeah, continue to send me those messages. 이렇게 문자도 좀 자주 보내주시고요. 뭐 어떤 닉네임으로 해주시길 바라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다음번에 닉네임으로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So that's the end of Remake Rewind, everyone.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Juwon Lee, one more.

0: 오늘은요, 우승 트로피만큼이나 그 존재감도 확실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더 스카웃의 최종 우승자이자 그냥 노래 한 소절이면 분위기를 막 장악하는 차세대 감성 보컬이 와 계시는데요. Today's guest didn't just win the Scout Audition. He won over the audience with his voice, groove, and undeniable stage presence. 이승철 가수도, 성시경도, 웬디도, 영케이도 모두가 인정한 a rising artist who can own the room from the very first note. Please welcome 이상.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인트로가 너무 길었죠.
1: 아, 아닙니다. 이런 영어도 함께 하시는 줄 처음 몰랐네요.
0: 아, 맞아요. 여기가 한영 라디오라서 한국어 영어를 이제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어 반, 한국어 반, 공기 반, 소리 반 같은 느낌으로.
1: 좋네요. 노래 네. 같고, 네.
0: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간만에 좀 되게 훤칠하고 막 멋진 게스트가 오니까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원래 이 정도로 텐션이 높지는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되게 얌전한 사람인데. 이상 씨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 청취자분들을 모닝그루버라고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모닝그루버 분들, 모닝그루버 분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더 스카웃 우승자 이산입니다.
0: 아, 부산 사나이.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그러면 원래 부산 그 말투를 약간 가지고 계신 거세요? 지금 이렇게 아니면은 전혀 없으신 거세요?
1: 아니요. 원래 엄청 저는 몰랐는데요.
0: 네.
1: 올라오고 보니까 저는 제 또래 중에서도 사투리가 좀 심한 편이더라고요.
0: 아, 막상 서울 올라와 보시니까 아, 나는 부산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셨구나.
1: 지금은 아마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말씀 나누다 보면
0: 그렇죠. 뭐 흥분하거나 네. 뭔가 If you get emotional, you would have that 부산 dialect coming out and I love it. 저 부산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스카웃 프로그램이 이제 군 성원 끝에 이제 끝이 났는데 프로그램 끝나고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1: 아, 이게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정말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 쉴까도 했는데 아무래도 우승을 해서 그런지 이제 대선배님 이승철 선배님의 콘서트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 배우고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는 고막 남친 촬영도 하고 이렇게 첫 라디오도 그러니까요. 나가게 되었네요.
0: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스카웃의 우승자가 무려 첫 라디오가 여기예요. TBS EFM 모닝그룹.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I got so

0: excited when I heard the news that he was gonna be on our show. 얼마나 또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은지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1: 아,
0: 이렇게 또
1: 제가 너무
0: 제가
1: 감사합니다.
0: 전해드리고요. 아, 서로서로 감사한 거죠.
1: 네.
0: 아니, 쉬기는 뭘십니까? 이제 물 들어올 때막 바빠지고 더
1: 네.
0: 바빠질 거예요. 아마 라디오도 더 출연하시고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1: 네, 지금, 가장 사실 노를 져야 할 타이밍이죠. 그래서,
0: 그렇죠.
1: 언제 쉬겠습니까?
0: 그럼요. 이제 시작이고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막 커리어들을 쌓아가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봐서 너무너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승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최종 우승자로 그 이산이라는 그 이름이 딱 불렸을 때전그 기분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 한 번도 뭐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요. 최종 우승자 호명이 되셨을 때.
1: 아무래도 우승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뭐랄까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그냥 되게 붕 뜨면서 그런 그 감정의 고양함이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 그한약넉달 동안 촬영을 했는데 너무 즐겁고 힘들고 같이 촬영한 분들이랑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정말 약간 너무 감사하다고도 모자란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잔뜩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랬을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그
1: 네.
0: 힘든 시간, 나를 서포트해주던 사람들 다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So, according to him, so many thoughts have popped up in his mind when he won the competition. The people who have been supporting him, all of those hardship experiences that he had, and that was such a touching moment for him indeed. 이제 근데 상위권을 꽤나 좀 유지를 잘 하셨었잖아요, 방송 내내.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 내내 이제 상위권을 유지를 하면서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기도 하셨는데, 전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솔직하게
1: 네.
0: 마음으로 혹시, 어머, 이러다 나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될것 같으면 나 이러다가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이산 씨는 어떠셨어요?
1: 이제 일단 처음에 저는 굉장히 굉장히 저를 낮춘 상태로 촬영장에 들어갔었어서 전혀 기대가 없는 상태였는데
0: 네.
1: 왜냐면 다 너무 멋진 형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약간 소위 말해 쫄아 있었는데 처음 이제 1차 본선 그 사전 투표가 끝나고 1차 본선 투표가 끝났었을 때 결과가 이제 첫그 남미에서의 반등이 딱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0: 네.
1: 그러고 나서 그때도 약간 잠깐만 이거 뭔가 해볼만 하려나 싶다가 그 직후에 바로 이제 2차 결선에서 저희 웬디 팀이
0: 네.
1: 그 1등을 하고 베네핏 점수를 받고부터 이 베네핏 점수를 받고부터는 그럼 저희가 현장 점수에서도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난 사전 투표에서도 약간 우위에 있네. 그래서
0: 이거 되겠는데?
1: 이거 이대로만
0: 해볼만 하겠는데?
1: 네, 해볼만 하겠는데 싶었습니다. 그때 딱
0: 그래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처음엔 좀 긴장 상태다가 이게 뭔가 점수를 잘 받다 보면은 이게 자신감이 붙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1: 네.
0: So obviously you were very nervous from the very start, but you started to gain confidence as you were starting to get some great scores. 아, 우리 이산 씨를 향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리 선셋 모닝 그룹업께서 오늘 초대 게스트로 R&B 소울이 넘치고 멋진 음색의 이사님 나오신다고 하는데 벌써 너무너무 기대돼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 정말요?
0: 그럼요.
1: 오.
0: 즉각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 신기하다.
0: 해피라이프 모닝그룹버도 더 스카우트 우승자 이사님 격하게 환영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실시간 반응 너무 재밌죠? 이게 라디오의 매력이에요.
1: 저 전혀 몰랐어요. 라디오라는 게 원래 이렇게
0: 네.
1: 실시간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소통이 가능한
0: 네.
1: 그런 매체인 줄 저는 몰랐어요.
0: 완전 그 요즘에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많이
1: 네네네.
0: 하잖아요. 뭐 틱톡 이런 거. 그게 원조예요, 라디오가.
1: 아, 너무
0: 예.
1: 신기하네요.
0: 라떼는 라디오가 원조였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라디오 매체가 원조고 아마 우리 산 씨는 라디오 세대는 아니시니까 확실히.
1: 그렇다고 하면 조금 그러려나요?
0: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요즘에는 라디오 친구들이 많이 접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쵸?
1: 들으면서 잘하진 않았죠.
0: 네.
1: 네.
0: 하지만 이제 출연도 이제 점점 많이 하실 거고, 라디오 소통이란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1: 아,
0: 계속
1: 네.
0: 문자가 올
1: 너무
0: 거거든요.
1: 좋네요.
0: 네,
1: 너무
0: 또 소개해
1: 좋네요.
0: 드릴게요.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if you have anything to say to our guest, 이산, do send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우리 이산 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이런 것도 좋으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one special trait about Isan is that he is actually half Korean and half Peruvian. And I was just so excited when hearing about this news. 이제 페루 한국인 혼혈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페루에 산 적이 있어요.
1: 아, 정말요?
0: 그럼요. 저 페루에 살았었습니다.
1: 이건 또 우연이네요.
0: 정말 랜덤하죠? 우리 인연이에요.
1: 네.
0: 저는 리마에 살았었어요.
1: 저도 마침 리마에,
0: 어머, 그래요?
1: 네.
0: 리마 어디 사셨었어요? 전 라몰리나라는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1: 아,
0: 네.
1: 리마에서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0: 그렇죠? 예.
1: 나요. 네.
0: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뭐 학교를 다니시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쵸?
1: 아니요, 초등학교 꽤 오래 다녔습니다. 한 6개월
0: 정말요?
1: 정도 다녔어요.
0: Entonces hablas español?
1: Poquito,
0: Un
1: 네.
0: poquito.
1: 열심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1: 네.
0: 스페인어 너무 매력적인
1: 네.
0: 언어라서 저는 스페인어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이제 그 페루에도 그 페루 사람들이 쓰는 스페인어 그 단어들이 따로 있는데 친구를 보통 아미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1: 네네.
0: 거기는 가우사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아, 네. 몇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0: 네, 그래서 좀 그런구나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약간
1: 네.
0: 페루비안 슬랭이라고나 할까요?
1: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런 게 아닌가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아, 잘하시네요. 너무 그래서 반가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이제 음악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이 무대에서 기타 연주를 하시는 거를 이제 종종 저희가 봤는데, 기타 연주를 거의 메인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궁금했어요. 기타를 잘 치시니까, 어디서 배우신 걸까? 뭐, 독학을 하신 건가? 언제 도대체 어떤 계기로 기타를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So, how did you start playing the guitar?
1: 일단 노래도 원래는 어딘가에서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고 흥얼거리면서 불렀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기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조금씩 띵가띵가 치면서 놀다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던 즈음에 이제 음악을 업으로서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음악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타도 바로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큰 계기라고나 할까요? 그냥 정말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잘하다 보니까 저는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네.
0: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타랑 친하게 지내셨던 거네요.
1: 네,
0: 만지작 만지작
1: 네.
0: 하면서 연주도 하다가. 정식으로 딱 배우니까 어때요? 좀더 다르던가요? 아니면.
1: 다르죠. 뭐, 혼자 독학으로서도 충분히 늘수 있지만, 효율성이라고나 할까요?
0: 네.
1: 그 시간 단축이 정말 큰것 같아요.
0: 아,
1: 정말
0: 그렇구나.
1: 혼자 하던 때보다 빨리빨리 자가 피드백도 하면서 이렇게 레슨도 받고 하면은, 네, 정말 빨리 느는 것 같아요.
0: 아, 우리 기타 소년 이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제가 이 이산 씨 노래를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재능이라는 게좀 타고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막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이런 독보적인 재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 그 페루 출신의 어머니와 이제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1: 네.
0: 뭔가 그 집안에 숨겨진 그 DNA, 음악적인 DNA가 따로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시면.
1: 어쩌면 원하던 대답은 아니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를 하고 기타를 쳤지만, 그에 반해 저희 외가 친가에는 예체능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0: 와.
1: 근데 마침 저는 이제 제 아래, 5살 아래 형제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저처럼 이제 제대로 할지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0: 네.
1: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해요. 이렇게 예체능이 한 명도 없는 집안에서 뭐
0: 네.
1: 저와 저희 동생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났는지.
0: 너무 신기해하시겠다, 집안에서도. This is kind of a surprise because he has this big family and nobody in the family has actually started in their music career except for Isan and also his little brother. 그쵸? 어린 남동생인
1: 네,
0: 거죠?
1: 맞아요.
0: 그렇죠. Wow, this is rather a very special experience indeed. 우리 하진님께서 엥? 어제 고만 남친 출연 보고 이사님 만나려고 일찍 출근했는데 보는 라디오가 아니라니 조금 아쉽네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만 남친 어제 보셨대요.
1: 감사합니다. 제 데뷔 무대죠.
0: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보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모닝그룹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셨으니까. 나 이제 좀 제법 유명해졌는데 이런 생각 드시나요? 실감이 좀안 나죠.
1: 네, 아직 솔직히 안 납니다.
0: 그러니까요.
1: 몇 주도 되지 않.
0: 되게 벙찔 것 같아요. 이게
1: 네.
0: 꿈인가?
1: 아직 정말 체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0: 아무래도 그럴
1: 뭔가.
0: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펭귄킬러님께서 궁금한데요. 이사님은 혹시 본명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1: 네, 제 이름 이산 외자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오얏리자에 외산자 쓰는 본명입니다.
0: 저도 오야니입니다.
1: 아,
0: 네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공통점이 많네요. 해루 오야리.
1: 네.
0: So, Isan is really his real name given by his father. 아, 그리고 제가 이산 씨의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 페루 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페루아노스들에게 혹시 뭐 인사 한마디, 뭐 한국어든 뭐 스페인어든 좋으니까 한마디 좀 가능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항상 스페인어로 인사를 드렸는데,
0: 네, 너무 궁금하다.
1: Hola chicos. Soy Lisan. Estoy en la radio.
0: 너 빼도 그래.
1: 네.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페루 팬분들에게 또 페루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한테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는 모닝 그루버
0: 네,
1: 분들에게도
0: 맞습니다.
1: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0: 좋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얼떨떨하고 이렇게 뭔가 실감이 안날 때는 라이브 한 곡을 들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1: 네.
0: 우리 이제 페루 친구들에게도 인사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귀 기울여가지고 우리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We're gonna actually have a listen to his live singing. 세미파이널에서 부르신 노래잖아요. 널 위한 R&B.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 노래 한번 지금 라이브로 들어보실까요? 준비되셨을까요?
1: 넵.
0: Okay, let's get it. 이사님이 부르시는 널 위한 R&B. This is live, everyone.

0: 박수! That was one amazing live session. Did you guys hear that? Oh my gosh, I was able to listen to this on the very front row.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와, 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잘하세요? 처음 출연하셨는데.
1: 아니요. 땀이 잔뜩 나네요.
0: 아, 긴장하셨어요?
1: 긴장도 했고. 네. 사실 오늘 오는 길에 생각해봤는데 네. 아침 8시에 노래를 해본 적이 있던가
0: 처음이죠. 네. 아, 여기서 첫 경험들 이렇게 이런저런 경험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 사실은 이 라디오 라이브 특히 아침에 하는 거는 그냥 웬만한 좀 베테랑 가수분들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아무리 뭐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많이 했어도 라디오 라이브는 좀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딱 귀에 탁 꽂히게 바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좀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시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굉장히 소울풀한 노래인데 제가 그 감상했던 무대보다도 오늘 소울이 더 느껴졌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긴장해서 그런가 봅니다.
0: 아, 긴장해서 나오는 소울 너무 매력적이신데 We have a lot of reactions from our listeners. 우리 청취자 문자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와 지금 이거 라이브죠? 이사님 모닝그룹들의 고막을 다 녹이면 어떡해요? 진짜 잘하시네요. 널 위한 R&B 음색이 진짜 좋으세요. 얼굴도 완전 미남이신데 탄탄하고 솔틱한 보이스 이사님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원더허브님께서도 와 오늘 출근이 늦어서 차에서 라디오 들었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채널을 잘못 눌렀나 했어요. 이사님 라이브 너무 좋아요.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았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았대요. 현실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라이브였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민준리나맘께서도 부모님이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훈훈하니 너무 좋아요. 노래까지 입덕 완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So you have some new fan.
1: 뭔가 한두 명 또 새로운 팬분이 네. 생기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체감되는 네. 뭐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0: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 모닝그루버가 만약에 입덕을 하시면 무서워요. 이분들은 정말 꾸준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의리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뭔가 점점 이렇게 팬분들이 늘어나는 저도 뭔가 이모로서 뿌듯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반응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그때 더 스카우트 파이널 때 이제 방청을 오셨었는데 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노래를 꽤 오래 했지만 제 노래를 공연장에서 보신 적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노래 듣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저도 너무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제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또 정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0: Must have been a very special experience to be able to let your parents listen to your live. And also, you know, being able to win at a big audition program. That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ndeed.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뿌듯해하실 거 상상 이상으로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요.
0: 좋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순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감성과 분위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수 이산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I'm here with singer 이산, the ultimate master of mood who draws you in from the very first note. 그 데뷔 40주년을 맞은 그 이승철 씨 있잖아요. 레전드인데 그리고 성시경 씨와 함께 한 무대에 서셨잖아요. 그 두 대선배들 사이에서 첫 방송 무대를 치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네.
1: 어우... 제 주변에서 특히나 이제 사실 이승철 선배님, 성시경 선배님 모두가 아시는 국민 가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더 스카웃 우승했을 때보다도 반응이 훨씬,
0: 오히려
1: 네,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0: 그때 이제 사실 더 스카웃 또더 스카웃이지만 그때 고막 남친 촬영이 끝나고 나서 뭔가 아 이제 약간 진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특히 했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게 많고 드릴 질문도 너무 많고 합니다. 노래를 한곡 듣고 와서, We're gonna take one song break and continue talking more about 이사님. Okay. 이제 이사님과 좀 의미가 있는 곡으로 한번 저희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This is Hugo with Tomboy. Stay tuned.

0: Welcome back, everyon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feeling very fortunate myself because I'm currently seated here with a very charming singer, Isan, in the studio.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멋진 가수 이산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어떻게 듣고 계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네.
1: 그래도 노래를 한 곡 하고 나서 그런지
0: 네.
1: 약간 조금 풀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0: 숙제를 끝냈다.
1: 네.
0: 아침 라이브 쉽지 않아요. 그 대단한 걸 해내시다니. 우리 0117 모닝그룹업께서 게스트분 누구시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셨어요.
1: 목소리 칭찬은 언제 들어도 되게
0: 그렇죠.
1: 뭔가 다른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0: 칭찬할 만하니까요. 노래를 부르실 때랑 그다음에 그냥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 통화하면서 설레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막 이제 고막이 막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할 것 같은
1: 목소리 칭찬을 한 번 들으면은
0: 네.
1: 그 다음부터는 되게 의식하게 되거든요.
0: 아, 나 목소리 좀 좋은가? 아니, 더 깔고 막
1: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네.
0: 그리고 6497님께서 와 이사님 목소리가 좋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라디오로 집중해서 들으니 훨씬 매력적이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kind of like this radio is amplifying his voice. 이 매력을 조금 더해주는 효과가 있네요, 라디오가. 그렇죠?
1: 그런가 봐요.
0: 네.
1: 역시 마이크가 섬세해서.
0: 그럼요.
1: 노래하기는 힘들지만.
0: 수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펭귄킬러님께서 고컬 음악방송 모닝그루브. 우리 이산 씨 덕분에 고컬 음악방송이 됐습니다. 모닝그루브가. 원래 이도저도 아니었는데.
1: 아니요.
0: 중구난방이었는데 오늘은 음악 모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톰보이 노래 직후 즉석에서 기타 치면서 부른 셜록도 압권이었는데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셜록은 진짜 그 기타 치면서 부르는 그 매력을 딱 돋보이게 해줬던 무대 같아요.
1: 네, 특히 저는 셜록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한데.
0: 왜요, 왜요?
1: 제 셜록이 원래 엄청 오랫동안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그 곡을 제가 직접 이제 제 선생님께 가져가가지고 제가 이걸로 입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되게 오랫동안 그 곡을 붙잡아가지고 그 곡을 통해서 기타도 엄청 많이 늘었고 근데 그걸로 더스카웃에 가져갔었을 때도 되게 신기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굴러온 게 사실 저한테는 거의 인생을 가장 많이 바꿔준 곡이 아닌가.
0: 굉장히 의미가 큰 곡이네요.
1: 네.
0: 너무 영광이었겠어요. 이 노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그런 의미 있는 곡을 또 이렇게 선셋 모닝그룹께서 인상 깊게 봐주셨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좀 한번 해볼까 해요. Oh my gosh, the studio is all heating up. So it's time for us to kind of enjoy that moment with a little game. We have actually prepared a balance game to get to know Isan a little better. 밸런스 게임 아시죠?
1: 네.
0: 네,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와, 저랑 잘 맞았네. 저랑 공통점이 많다니까요. 제가 너무 역나요, 지금 혹시?
1: 벌써 세 개째네요.
0: 그러니까요.
1: 아, 좋습니다. 점점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0: 인연이네, 인연.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밸런스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대답 시간을 조금 짧게 가셔가지고, 대답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So, are you ready? 준비되셨을까요? Estás listo? 갑자기 나온 스페인어.
1: 네, 말씀드렸지만 다 이해는 하지만 대답은 네. 이제 한국어로.
0: 오케이, 네. 준비됐습니다.
1: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Let's go. 자, 평생 무대에서 악기를 한 개만 연주할 수 있다면 기타만 연주하기 그리고 피아노만 연주하기 하나, 둘, 셋.
1: 기타.
0: 기타 역시 기타. 자. 음악 작업을 해야 한다면 새벽 3시에 영감이 폭발하는 작곡 작업 대 아침 6시에 정신이 번쩍 드는 보컬 연습. 하나, 둘, 셋.
1: 새벽 3시에 영감이 잔뜩 드는
0: 작곡 작업. 새벽의 감성, 새벽의 남자. 좋습니다. 알바 중에 손님이 갑자기 노래를 시킨다면 바로 마이크 잡고 열창하기 대 끝까지 가수 아닌 척하기. 하나, 둘, 셋.
1: 바로 열창하기.
0: 오, 역시 he's got the groove. 자, 노래할 때 더 기분이 좋은 관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관객 대 숨소리도 죽이고 집중해서 듣는 관객. 하나 둘 셋.
1: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부르는 관계.
0: 역시 떼창의 문화니까요. 우리나라는. Let's go. 가수 인생에서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전 국민이 따라 부르는 히트곡 한 곡. 그리고 음악인들이 오래도록 인정하는 명반 한 장. 하나 둘 셋.
1: 명반 한 장 하겠습니다.
0: 명반 한 장. 와, 역시 야심 있어요. 전혀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악기 배우기 대 춤 레슨 받기. 하나 둘 셋.
1: 새로운 악기 하겠습니다.
0: 새로운 악기. 좋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esponding with a lot of effort. 좋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조금 한번 짚어볼게요. So, Isan is known for having a lot of part-time job experience. 알바를 굉장히 또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바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알바 중에 뭐 사람들이 막 너무 잘생기고 매력적이라서 막 이렇게 말을 건다거나 막 그런 적 있는지 궁금해졌었어요.
1: 말을 거신 적?
0: 네. 아... 번따, 번따 이런 거 있잖아요.
1: 번따까지는 아니지만
0: 어머어머, 뭐가 있었긴 있었구나.
1: 뭐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건 좀
0: 그렇죠. 그렇죠. 라디오는 네. 솔직해야 돼요.
1: 네. 없진 않았죠.
0: 역시
1: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없는 게 이상해요, 솔직히.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렇게 매력적이고 딱 눈에 튈 텐데, 그죠? 가장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알바 경험 있어요? Is there any type of part-time job that you can remember?
1: 정말 많은 알바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0: 네. 몇 가지를 냈죠? 제가 알기로는 한 13가지 알바를 하셨다고 들었었어요.
1: 근데 저도 정확히 안 세봤는데
0: 세기가 힘들 정도로
1: 한 열 몇 가지 정도 네네.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0: 와.
1: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도 작년에 했던 버거땡 알바.
0: 아, 버거땡 알바.
1: 네.
0: 버거땡이라고.
1: 버거땡.
0: 네, 라디오에서는 이제 브랜드는 좀 안 돼가지고 버거땡 알바. 왜 기억에 남으셨어요?
1: 그때가 이제 제가 타지로 처음 올라오고 나서 되게 오래 또 고생하면서 했던 알바인데 그 뭔가 사실 그 버거땡 알바라는 것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0: 거기서 네. 번호 따셨구나.
1: 그거는 이제 더 언급을
0: 네, 노 코멘트.
1: 그때 알바했던 그냥 그 시절 그 기간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6개월의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기간이라 가지고
0: 네.
1: 특히 그때 그 버거땡 알바를 했던 기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I personally consider that it's such a great experience to be able to have this many part-time job experiences. 이 알바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 저 되게 특히 앞으로 방송하실 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많은 개그맨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감을 얻거나 이럴 때 보통 경험에서 이제 많이 얻거든요. 근데 그 알바를 했던 거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금방금방 파악할 수도 있고 그 경험에서 뭐 드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이사님도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니요. 알도록 정말 많았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좋은 경험이 다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경험이지 단순히 뭐 이제 돈 버는 걸에서 떠나서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제 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춤 레슨 받기 왜 안 하셨어요? 왜 새로운 악기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1: 춤을 사실 짚으실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0: 네.
1: 춤이 이제 저의 굉장한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0: 아픈 손가락. 왜요? 춤 너무 즐겁지 않나요? 기분 좋으면 막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1: 이게

0: 와우 at the same time. 그건 사기 캐릭터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좀 인간 믿는 모습 보여주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전 꾸준히 하세요. 뭐 챌린지도 찍어보시고.
1: 그렇게 봐주신다면 정말
0: 팬들이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말 매력이 넘치는. 네. 되게 샤이하지만 그래도 할말 되게 다 하시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 아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어버버 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0: 전혀, 전혀.
1: 그런 알바 했었던 경험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지금 첫 라디오인데
0: 네.
1: 말을 예전에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첫 라디오.
1: 네, 첫
0: 네.
1: 라디오라서.
0: 좋습니다. 아니,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 가수예요. So I'm having this a lot of big expectations about Isan, about his future, because obviously he's got this big talent. 이 성시경 씨가, 가수 성시경 씨가 10년, 15년 뒤에 오늘의 무대를 다시 보면서 이야기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산 씨가 꿈꾸는 10년 뒤에 나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일지 아직 지금 한창이시잖아요. 창창하시고 미래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10년 뒤, 어떻게 보면은 긴 미래, 넓은, 그먼 미래, 그리고
1: 네.
0: 짧은 미래일 수도 있거든요.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1: 저는 이제 목표가 좀 생긴 게, 그때 이승철 선배님과 함께 고막 남친을 촬영하면서 제가 얼핏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한딱 40년, 이제 40주년이시잖아요. 근데 40년 전에도 그 같은 무대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아는 대한민국의 레전드 가수시잖아요. 성시경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10년 뒤에는 다시 그 같은 무대에 나와서 성시경 선배님과 이승철 선배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어쩌면은 약간 주제넘은 말씀일지도
0: 아유,
1: 모르지만
0: 전혀요. 너무
1: 꿈은
0: 좋다.
1: 크게 잡으라고 저희 선배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맞아요. 이분들도 진짜 레전드인 게 현역에서 굉장히 오래
1: 네.
0: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분들도 10년 뒤에도 거뜬히 이제 노래하시고 할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이산 씨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같이 이제 무대를 할수 있다면 그 순간 정말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 날이 꼭 오길,
1: 네.
0: 10년 금방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요. 미래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았잖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활동 계획, 어떤 것들이 하고 싶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So what are your plans for your near future?
1: 일단 지금 저희 이승철 선배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3번, 4번 정도의 무대가 더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9월 달부터의 더 스카웃 콘서트도 이제 잘 준비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은 이제 이건 그냥 제 바람인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가장 처음 이 불을 지펴주신 건 아마 남미에서의 그 되게 폭발적인 반응이었지 않나
0: 아우,
1: 싶은데.
0: 남미 친구들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그 팬십이 폭발적인 발음.
1: Mira
0: este chico, que guapo! 막 이러면서, Look at the guy, he's so good looking!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할지. 왜 팬들의 사랑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댓글들 보니까. 뭐, 페루 혹은 남미 국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 네, 그래서 올해는 꼭 어떻게 방문을 해서라도
0: 아, 너무
1: 직접
0: 좋다.
1: 노래도 하고 그
0: 네.
1: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
0: 저
1: 마음입니다.
0: 매니저로 따라가도 될까요?
1: 언제든지 열렸습니다.
0: 제가 그분들 이렇게 인솔도
1: 네,
0: 하고, 예.
1: 또 마침 스페인
0: 아,
1: 하시니까.
0: 그러니까요. 이게 되니까. 어디 밖에 매니저님, 안 될까요? 뭔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네, 안 되나 봅니다. 네네. 저는 그냥 이거나 열심히 할게요. 좋으신데. 아, 참. 아, 좋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야심찬 계획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가수로서 또 이루고 싶은 것 있으세요? 소소하게나 아니면은 또큰 꿈일 수도 있고요.
1: 소소하게나.
0: 네.
1: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루에서만 이렇게 정말 큰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까 그

0: 문자 메시지 와주셨을 때도 너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는 약간의 소소한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팬분들이
1: 네.
0: 좀 생겨서
1: 네.
0: 저를 좋아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글로벌하게 갑시다.
0: 네.
1: 한국은 또 한국대로, 또 글로벌 무대는 글로벌 무대대로 이렇게 충분히. 아니, 제가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약간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There is actually the reason why I started watching the program. 제가 사실 영케이 되게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아, 솔직히 이산 씨가 더 돋보이더라고요, 진짜로.
0: 아우, 그러면 좀, 저
1: 네.
0: 큰일 납니다.
1: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저 큰일 났어요?
0: 그런
1: 어떡해요?
0: 말씀을
1: 네. 아니, 정말로. 그래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기도 하고, 좀 사람을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매력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아, 잘될 거예요. 예. 제가 응원하면 다잘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0: 싸.
1: 아싸. 이 콘서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약간 홍보를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So everyone listen up. Here is some exciting news for fans of the Scout Star Reborn. A very special concert is coming your way on Saturday, September 5th. Master Lee Seung-chul will take the stage alongside the newly reborn stars, the Muses, for an unforgettable live performance. The concert begins at 4 p.m., so mark your calendars and don't miss it. We hope that you will all show them lots of love and support. 자, 여러분들,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스타 리본, 팬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는, 다가오는 9월 5일, 토요일, 마스터 이승철 씨와 다시 태어나는 별, 뮤즈들의, 우리 이산 씨를 포함한 뮤즈들의 함께 만드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공연은 오후 4시에 시작되니까요. 달력에 꼭 켈박해 두시고요.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0: 네.
1: 네.
0: 뭐.
1: 많이 많이 찾아달라고 한번 메시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1: 제 매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따라와! 약간 이런 거 어때요?
0: 그런 말씀을 정말 잘 하시네요.
1: 오시면 춤춰 드릴게, 이런 거.
0: 춤,
1: 예.
0: 정말 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예, 뭐, 다 노력하신답니다,
0: 춤도
1: 여러분들.
0: 춤이지만,
1: 예.
0: 노래. 목소리 듣고
1: 그럼요.
0: 싶으신 분들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이런 소울풀한 라이브 가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좋은 사운드 장비와 함께 다 들으실지 감도 안 와요, 여러분들. 꼭 찾아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오늘 어떠셨는지,
0: 네.
1: 등등.
0: 일단 첫 라디오였다는 게 오는 길에서부터 너무 많이 신기했고요. 오는 길에도 사실 차를 타고 왔는데 곧이 눈앞에 보이는 정말 많은 차에서 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상상을 막 하면서
1: 그럼요. 예.
0: 오니까 너무 이건 또 방송과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또 뭔가 큰거 하나를 처음으로 성취한 듯한 느낌이라서 되게 뿌듯하네요.
1: 처음인데도 너무 잘해주시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가수입니다. 마지막 우리 또 팬들,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안녕하세요. 이산이었고요. 앞으로 콘서트 곧 하는데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라이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목소리 칭찬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지금 하루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요.
1: 아, 이렇게 팬들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네. 또한분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주시면 그분도 하루 종일 설레시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이산 씨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이산 씨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고요. 콘서트도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산 씨 너무 감사합니다.
0: Muchas
1: Muchas gracias, chico.
0: gracias. Ciao.
1: 마지막으로 이산 씨의 서울의 밤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게요. Stay tuned.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 뮤직 부티크는 약간 슬픈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였는데요. 이 팝마켓의 큰 별이시자 또 큰 언니 기억 계시죠? 보니 타일러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So last week, Bonnie Tyler, who is considered one of the big sisters in the pop music industry, has passed away. She is from English Wales. She is from, and she was 75 years old. 영국의 웨일즈 출신의 보니 타일러, 올해 75세이셨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받는 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So she was being treated at a hospital in Portugal, and the condition, I guess, worsened, and she passed away. 저는 중학교 때 이분 곡을 듣고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I listened to her song when I was in middle school. And as you know, she has this very raspy voice, right? And I wasn't particularly fond of raspy voice, especially a woman's raspy voice for some reason. 어떤 여성 싱어가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but just her song really struck me really hard. 정말 노래가 너무 좋고 와 이렇게 파워풀한가. 어떤 남성이 부르는 것보다도 파워풀하게 느껴졌는데 뭔가 음악이 헤비하다고 보기에는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와 닿는 게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뮤직 부티크 보니 타일러 중심의 어떤 스토리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So I, you know, themed today's music boutique around stories that is related to Bonnie Tyler. 그래서 그녀의 뭐 대표적인 곡이죠. 곡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nnie Tyler, Total Eclipse of the Heart.

Bonnie Tyler, Total Eclipse of the Heart, of the Heart. 너무나 뭐 아이코닉한 노래죠. One of the iconic songs by Bonnie Tyler. One of many iconic songs by Bonnie Tyler. 제니님께서 신디 로퍼랑 비슷하다 느꼈던 것 같아요. She sounded a bit similar to Cyndi Lauper. Yes, I think they both have, I don't know, kind of the rebellious kind of vibe with their voice. 뭔가 이렇게 이 예쁜 여성스러운 목소리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 attitude가 있는 그런 목소리죠 두분 다. I think. Score Wisdom님도 저도 이런 목소리를 갖고 싶었던 때가 있어서 여러 노력을 해봤는데 바뀌지 않더라도 않더라고요. 진하고 매력적인 목소리 오래오래 기억되길. So I wanted to have a voice like this. So I tried and a lot of things, but didn't really happen. Let her voice be remembered for a long time, for times to come. Yes, I think that will happen for sure. 근데 이따가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she had a some surgery on her vocal cord. I think 이 성대 수술을 아마 좀 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Earlier in her career, 이제 처음 데뷔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후로 목소리가 또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I think that kind of really contributed her raspiness of her voice. I think we'll talk more about that a little bit later too. 뽀글님께서도 It's a heartache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Yes, I will get to that song as well today. So, many people paid the tribute to the passing of Bonnie Tyler. And one of the people who paid the tribute was Kevin Bacon. 많은 사람들이 케빈 베이컨이 또 어떤 이 트리뷰트를 할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I think people were kind of waiting what kind of a tribute Kevin Bacon might do for Bonnie Tyler because Kevin Bacon이 이제 출연했던 영화죠. Footloose. I think you remember this iconic movie starring Kevin Bacon. I think in the early 80s, 그죠? 80년대 중반쯤에 나온 영화였죠. 이제 케빈 베이컨 주연이었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I think if you have seen the movie, I think you know, right? 그 케빈 베이컨이 이 버먼트라는 마을에 전학 온 도시 출신의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So Ren, the character played by Kevin Bacon, was a city teenager who has just moved to a small town called Beaumont, and 어느 날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있던 불량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이 마을의 문제아 척 크랜스턴이라는 친구와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So one night he was hanging out with the local troublemakers. Right? He ends up in this very tense showdown with the town bully named Chuck Cranston.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술김에 그렇다면 우리 이 게임을 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는데 이 트랙터 치킨 게임이라는 게임이었는데 뭐냐면은 이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경운기 같은 게 있잖아요. 두 청년이 경운기를 몰고 두 트랙터가 갈 수 있는 넓이의 길이 아니라 딱 트랙터 하나, 경운기 하나 다닐 수 있는 정도 넓이의 길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So this game, chicken tractor game, right? The

rules are very simple. So whoever, they would actually drive toward each other, and whoever gets out of the way, right, loses. 그래서 결국에는 케빈 베이컨이 이기는데 너무 약간 재밌는 건 뭐냐면은 케빈 베이컨도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신발끈이 페달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케빈 베이컨은 끝까지 그 트랙터 위에 있는데 그 상대방 청년이 저 친구가 끝까지 올 생각인가 보네. 그래서 치킨 아웃해서 이제 먼저 탈출을 하고 케빈 베이컨도 나중에 탈출을 해서 두 충돌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So the fact is that Kevin Bacon, his shoelace got caught up in the pedal, so leaving him sort of unable to escape. So the other guy, right, kind of became very fearful that and ended up jumping from the tractor first, which kind of gave Kevin Bacon the win. 약간 제가 영화 설명을 너무 하고 있는데, 그죠? 그 경운기 씬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너무 그 씬하고 너무 잘 맞는 노래라서 그 영화 장면과 함께 상당한 어떤 잊을 수 없는 그런 할리우드 씬으로 기억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두 번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버니 타일러입니다. Holding Out for a Hero.

0: So, Bonnie Tyler holding out for a hero. So, 그 씬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wow, you can see very young Kevin Bacon. And you can kind of see why Americans love Kevin Bacon so much if you watch that scene with this song. So, just hours after Bonnie Tyler's passing, right, Rod Stewart, actually, he's considered a very close friend to Bonnie Tyler. And Rod Stewart는 또 이제 Bonnie Tyler의 영혼의 단짝이라고 부를 만큼 두 분의 이제 raspy voice, husky voice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 분인데 he kind of paid his tribute playing one of her iconic hits. 사실 Rod Stewart가 이제 Bonnie Tyler It's Heartache라는 곡 있죠. 그 곡을 리메이크를 하시면서 본인의 공연에도 굉장히 많이 부르셨거든요. So on the day of Bonnie Tyler's passing, 몇 시간 후 지난 다음에 본인 어떤 공연이었는지 어떤 그런 조그만 카페 같은 데서 이 어떤 짧게 이 곡을 불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 We lost a good friend of mine in the last 24 hours, Bonnie Tyler.
2: Aww.
1: So, yes, hi.

It's a Heartache, Rod Stewart, sung by Rod Stewart, of course, originally by Bonnie Tyler. 그래서 두 분이 상당히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so he, Rod Stewart wrote this, and I quote, "We shared a similar style of vocalizing. She was a good pal, a true soul stirrer. I sing It's a Heartache every night on tour. I will miss you, darling Bonnie." 라고 이렇게 또 heartfelt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보니 타일러가 이번에는 Rod Stewart, Sir Rod Stewart의 곡을 부른 곡이 있는데 Of course,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이라는 곡인데 It's not the Rod Stewart original, but you know, many people associate this song with Rod Stewart, right? 그래서 사이좋게 두 분이 서로의 노래를 한 곡씩 이렇게 부르는 모양으로 오늘 Here is Bonnie Tyler singing Rod Stewart original, Have You Ever Seen The Rain?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Today, 준비한 것은요, 며칠 전에 이 보니 타일러 뮤직 부티크 트리뷰트 편을 하면서, 보니 타일러 그분의 곡 중에 영화 Footloose의 명장면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곡 Holding Out for a Hero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A few days ago on the Music Boutique's Bonnie Tyler tribute, I introduced one of her songs, Holding Out for a Hero. It was a track that will be remembered forever alongside the iconic scene from the movie Footloose.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의 그 명장면과 사운드트랙 그 2편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So as a continuation of that, I thought we could dive into part 2 of the memorable scenes and the soundtracks we all hold dear. 그래서 몇 개를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의 명장면 그 다음에 또 이 사운드트랙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아마 근데 바로 들으시면 알만한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영화의 명장면 사운드트랙. Let's go to our first iconic scene and the coupling of a soundtrack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lm opens at sunrise aboard a massive aircraft carrier in the middle of the ocean. Flight deck crews in brightly colored jerseys race across the deck, while pilots carrying their helmets head toward their F-14 Tomcats. 새벽빛이 비치는 드넓은 바다 위 거대한 항공모함. 그 갑판 위에는 정비사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조종사들은 헬멧을 들고 전투기로 향합니다. One by one, engines roar to life, filling the air with heat, noise, and anticipation. 전투기 엔진이 하나 둘씩 시동을 걸고 뜨거운 배기 가스가 뿜어져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Ground crews perform their final checks, signaling with precise hand gestures as each fighter jet rolls into position on the catapult. 관제 요원의 손짓 하나에 F-14 전투기들이 catapult 위로 이동하고 then in a matter of seconds the jets are launched into the sky with incredible force disappearing over the horizon.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엄청난 괭음을 동반한 바다를 향해 순식간에 발사되듯 이륙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되는 음악 기억하시나요? 어떤 영화일까요?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0: So that was Kenny Loggins. Yes, Danger Zone이었습니다. Of course. 아까 뭔가 이렇게 그 앰비언스 음악부터가 딱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지 않나요? Of course, Maverick is Tom Cruise, one of the pilots. Val Kilmer, right? 참 유명한 그 형님들 많이 나오시는 그런 곡인데, Kenny Loggins, Danger Zone, and of course the movie is 탑건, 제니님도 탑건 맞춰주셨고요. 콜피스님 역시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굉음이 굉장히 좋다고 쿵쿵쿵 콜피스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think, yeah, in the right situation, the noise and the explosive noise, right, from the aircraft, right, sounds, I don't know, very glamorous and very fantastic sometimes. 근데 뭔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 있겠죠. So that was our first soundtrack, iconic movie scene and the soundtrack 첫 번째 편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도 뭐 이렇게 너무 유명한 거라서 굳이 이런 걸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영화인데요. It's another iconic movie and a scene. 한번 그 클립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 Back in there and finish the dance.
2: Hey man, look at Marvin's hand. He can't play with his hand like that, and we can't play without him.
1: Yeah, well look, Marvin. Marvin, you gotta play. See, that's where they kiss for the first time on the dance floor. And if there's no music, they can't dance. If they can't dance, they can't kiss. If they can't kiss, they can't fall in love, and I'm history.
3: Hey man, the dance is over. Unless you know somebody else that can play the guitar.
0: Near the end of the film, Marty McFly, played by Michael J. Fox, returned to his parents' high school dance in 1995.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이클 제이 폭스가 연기하는 마티 맥플라이. 자신의 부모가 처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1955년 고등학교 졸업 프롬 파티에 와 있습니다. To restore their future, his parents, George and Lorraine McFly, must share their first kiss. If they don't, Marty will slowly disappear from existence. 미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아버지 조지와 또 어머니 로레인이 첫 키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야 이 마티 역시 미래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However, something completely unexpected happens. The guitarist of the prom band injures his hand and can no longer play the music, causing the band to say that they won't be able to perform anymore. Unless, by some miracle, there happens to be another guitarist in the crowd.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무도회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손을 다치죠. 그래서 연주를 할수 없게 되자 밴드는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혹시나 뭐 기타리스트가 있으면 모를까. 그때 바로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마티가 대신 기타를 맡게 됩니다. 그는 밴드와 함께 이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So Marty, who happens to be a guitar kid, steps in to take his place and the band start playing this song, which is titled Earth Angel.

So that was the Penguins' Earth Angel, the very slow dance song that Marty's parents danced to and had their first kiss.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께서 엄마 아빠가 첫 키스를 나눈 순간을 지켜보죠, 마리가. 그래서 그 키스가 이루어진 순간 사라져가던 마티의 존재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So Marty begins to return to normal, knowing the future has been saved after their parents' first kiss. So with the crisis over, Marty decides to play one more song before leaving the stage, which is Chuck Berry's Johnny B. Goode. The catch is that it was 1955, and this song, Chuck Berry's Johnny B. Goode, hasn't even been released yet. 그래서 이 위기를 일단 넘겼어요, 마티가. 무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곡, 한 곡을 더 연주를 하게 되는데, 바로 Johnny B. Goode, Chuck Berry의 곡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는 1955년입니다, 상황이. 하지만 그 1955년에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던 곡이죠, 이 곡은. So at first, the audience is very surprised at this song, but soon the students are dancing wildly as Marty delivers electrifying guitar performance, complete with the behind-the-back playing. 이 곡을 틀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처음 들어본 곡이니까. 하지만 학생들이 열광하면서 또 춤을 추기 시작하죠. 마리는 또 기타 키드인 만큼 기타를 막 등 뒤로 치고 막 무릎을 꿇고 연주하고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록스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This is when Marty goes a bit overboard with his guitar performance, you know, bringing the song to an end. 이때 마티가 기타 퍼포먼스로 약간 오바를 하게 되면서 곡이 끝납니다. 연주가 끝난 뒤 사람들이 어리둥절, 뭐 이 노래는 도대체 무슨 노래야? 라고 그런 표정이었죠. 그때 마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I guess you guys aren't ready for this kind of song yet, but your kids are gonna love it. 정말 이 영원히 남을 장면들이기도 하죠. 아직 이 음악에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확실히 이 곡을 좋아할 겁니다. 라는 멘트를 남기죠. 바로 이 곡입니다. Chuck Berry입니다. Johnny B. Goode.

Back to the Future의 정말 아이코닉한 씬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So let me do one more and maybe wrap up the show. So 마지막 영화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무용수를 꿈꾸는 Alex Owens, played by Jennifer Beals. 이분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용학교 오디션 무대에 오릅니다. At the very end of the movie, Alex Owens, played by Jennifer Beals, who works as a welder but dreams of becoming a professional dancer, finally takes the stage for the Dance Academy audition she has dreamed of for so long. 춤을 추기 시작하고요. 심사위원들은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죠. 알렉스는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 중앙에 섭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녀는 발레와 현대무용 그리고 거리의 에너지가 담긴 자유로운 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펼쳐 보입니다. Judges stare at her with a completely blank and bland expressions and Alex stands in the center of the stage, her face tight with nerves. But the moment the music starts, she unleashes a style entirely her own, blending ballet, contemporary dance, and the raw, free-spirited energy of the streets. 처음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시작된 무대였는데 점점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이어지죠. 점프와 회전, 또 역동적인 동작이 이어질수록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What starts as a calm performance gradually explodes into something spectacular as she moves into dynamic jumps, spins, and powerful choreography. The expressions on the judges' faces slowly begin to shift. 심사위원들이 뭔가 담배를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죠. 또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리듬에 맞춰 흔들기도 합니다. The judges even start lighting up cigarettes, you know, nodding their heads and grooving along to the rhythm. 아주 대담해진 알렉스는 심사위원들에게 또 춤을 추면서 다가가서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발을 하기도 합니다. So the Alex even kind of getting bolder and more confident, even approaches the judges, you know, pointing her fingers at them, even in a playful sort of a provocation kind of, right?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퍼지는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So that is gonna be the last song for today's show.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 음악으로 준비했는데 너무 잘 아시는 그 플래시댄스의 What a Feeling이라는 곡이죠. 영화 플래시댄스는 1984년도에 이제 발표된 곡인데 아이코닉한 그 씬의 그 곡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music boutique. 어떠셨나요? 약간 유명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또 그 장면에는 그 음악이 없었다면 그런 장면이 있을 수가 없겠죠. Without that iconic song, there wouldn't have been any iconic scene. So they're kind of, you know, coupled and sort of etched forever in our heart. 장면과 그 다음에 그 영화 사운드트랙. Irene Cara from the Flashdance, What a Feeling.

이런 이야기입니다. So in the story, there is a greedy man who steals this enchanted mill that can produce anything its owner asks for. 한 욕심 많은 사람이 무엇이든 그 끝없이 쏟아내는 이 마법의 맷돌을 훔쳐서 바다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And he escapes by boat, but after ordering it to make salt, he realizes that he doesn't know the magic words to stop it. 그 당시에는 이제 소금이 굉장히 큰 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금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주문을 멈추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맷돌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So the mill keeps grinding until the boat sinks to the bottom of the sea. 이 배가 가라앉아서 지금까지 그 바다 밑에서 맷돌이 소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So the mill keeps grinding, right, and producing, you know, salt. And it's been making salt ever since. That's why the ocean is salty, as the legend put it. 재밌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곡인데요. 한은선 작사, 민유리 작곡, 조서연 친구가 노래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소금을 만드는 맷돌.

lyric doesn't really go into detail about the whole story. 뭔가 이렇게 이 욕심 많은 사람이 훔쳐서 이제 바다에 그걸 맷돌을 빠뜨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는데 it does make a reference to that folk tale for sure. 그런 의미에서 참 멜로디도 재밌고 따라하기 좋은 그런 동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So I thought hard about, you know, what kind of matching song would be good to follow, to listen to after this song. 고민을 많이 했는데, I found this really unexpected song, the Rolling Stones song. 한 번도 못 들어본 곡인데, Salt of the Earth라는 이 땅의 소금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곡인데요. The lyric goes like this, Raise your glass to the hardworking people. Let's drink to the uncounted heads. Let's think of the wavering millions who need leaders but get gamblers instead. Let's drink to the hardworking people. Let's drink to the salt of the earth. 누구에게 건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이 땅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이 땅에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롤링스톤스답지 않은 그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의식 있는 그런 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가사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Kind of unexpected to hear this kind of lyric coming from these bad boys, Rolling Stones. 한번 들어볼까요? The Rolling Stones입니다. Salt of the Earth.

The Rolling Stones, The Salt of the Earth, my matching song for 소금을 만드는 맷돌. Rather very contrasting vibe of songs to listen to consecutively, right? Our Kitty names are kind of making the guesses. 어떤 매칭 송이 있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Magic Carpet Ride도 있고요. 또 샴푸의 요정, 빛과 소금이 불렀으니까. That's something that I didn't think of. 그렇군요. 그래서 도라라 도라라 하시니까 신데렐라도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큐티님들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But you will never guess my matching song. 아마도 제가 이 좀 out of the box처럼 그렇게 이 선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너는 만약 맞추신다면 정말 제가 큰 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Keep trying, okay? So let's get to our second 동요 song for today. This one is very, I guess, one of the popular songs that the kids sing a lot during, you know, in different events and, you know, contests and whatnot. 마라톤이라는 곡인데요. Very simple message, you know, 이 가사를 좀 들여다보면요. 길 끝이 보이지 않아도 숨이 차올라도 나는 달려가네. Even when I can't see the end of the road, even when I'm running out of breath, I keep running on. 어디쯤 왔을까? 얼마나 더 가야 할까? How far have I come? How much farther do I have to go?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이 길인데. The finish line is nowhere in sight, and this road feels endless.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시간처럼 나는 달리네. Like the wind that brushes past, like time that never stops, I keep running on. Very simple and, you know, straightforward kind of message, don't you think? 한번 들어볼까요? 현음 중창단이 부르는 곡입니다. 마라톤.

예, 현음 중창단 마라톤이었습니다. So very 동요-like message, right? You keep running, you know, even though the finish line is nowhere in sight, you know, you keep going, you know, just you keep going at it, and you get there eventually. 아주 동요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Very positive and optimistic message for children. So. My matching song. Our Q-teams are again making guesses. Skull Wisdom님께서는 달리기가 떠오르지만 이건 아닐 거고, yes. 방금 바로 생각나는 곡이 있으시다면 그 곡은 아닐 거예요. If you think of a song that comes to your mind right away, probably that is not it. I won't be going for those songs. 태그라는 프로더님께서 윤상의 달리기가 in the box라면 저는 out of the box로 라디오의 creep이라고 run run run. That sounds very out of the box, but not my kind of out of the box, I would have to say. 좀 저는 이 어른이 돼서 느끼는 어떤 인생의 어떤 굴곡진 인생의 어떤 그런 괴로움이나 외로움에 대한 그런 곡을 찾아봤습니다. My matching song is The Beatles' Long and Winding Road. If the marathon song that we heard is about like, you know, self-initiative and motivation to get to the destination, whereas this Beatles song, Long and Winding Road, right, talks about this, you know, a plea that you make, right, to your loved ones. Take me there, to your home, to your door, through the long and winding road. 이그 길고 굽이진 길을 통해 당신의 집앞 문까지 데려가는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데려가 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주는 이 self initiative 메시지와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길을 간다. 마라톤도 길을 뛰어가는 거잖아요. 좀 너무 억지인가요? Anyways, that is my matching song. 비틀즈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e Beatles, A Long and Winding Road, my matching song for marathon.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죠. 맞습니다. 억지스러운 코너입니다. 이 코너 자체가. Next time I will try to give hint so that you can kind of think about, you know, I could, you know, give you some hints like, you know, whether it's a pop song or, you know, 가요 or whatnot.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segment and also today's show. 아무래도 이제 마라톤 하면은 뭐 달리는 곡으로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 그랬다면 뭐 이런 곡으로 매칭을 했겠죠. 달리는 song. This is Blur song 2.

0: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1: Music, 본인의 예술적인 표현이라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큰 사회적인 이슈를 전달하는 이 도구로 쓸 때 더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죠. When music is used not only as a form of personal artistic expression, but also as a tool to help more people and convey greater social issues, it can be even more moving. 아주 쉬운 예로 We Are The World를 우리가 들으면서 감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음악이 훌륭한 것도 훌륭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 그 음악이 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기 또 선한 영향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 simple example would be We Are The World. The reason we are touched by songs like We Are The World is not just because the music itself is excellent, but because of the beautiful motivation and positive influence the song can have.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이 필란트로피를 실현한 그 프로젝트 아티스트와 그 곡들을 찾아봤는데 한국의 대중가요에서 그러한 케이스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So I'd like to introduce artists who have realized philanthropy through music and the songs that they created. That is. Today I will start by presenting cases from Korean popular music.
2: 사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국내 대중가요에서도 분명히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일단 대중의 기억 속에 정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One of the memorable project that people remember in Korean music history is this project called 내일은 늦으리. 이 92년부터 96년까지 이 환경 보전 이 콘서트 시리즈의 이제 타이틀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일은 늦으리. So it was for the cau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t was a title of the concert series that took place from 1992 to 1996. 아무래도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이제 첫 번째 에디션인데 신해철 씨가 진두지휘를 한 곡이죠. 정말 많은 스타들이 이제 등장을 한 그런 곡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All Star Band입니다. 내일은 늦으리.

또 재능 기부를 통한 그런 음악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So first one was probably the most well-known project done from 1992 to 1996. And the version that we heard was from the first installment of that project, Nadin Dijiri, done in 1992. As I said, it was produced and sort of spearheaded by 신해철. 92년도에 이제 신해철 씨가 프로듀싱을 하고 이 곡도 직접 작곡을 했는데요. So 1992 was also the year that the first album was released as well. 참 92년도에 신해철 씨가 굉장히 바빴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because he had to get all these artists to participate in the Nadin Dijiri. Nadin Dijiri 이제 첫 번째 콘서트에 또 그 곡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을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I think you kind of almost recognize Kim Jong-jin's voice from that song as well, right? 015B도 참여했었고, 푸른 하늘, 윤상, 신성우, 김종서, 신승훈, 이승환, 서태지, 이덕진 이런 아티스트들이 첫 번째 그 시리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곡도 완성도가 높고 and I think we saw pretty good quality of a song from this song, 내일은 늦으리, 그죠? 이런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일이긴 했죠. And the second song that we heard was from the 2016 Global 자연 보존 캠페인 프로젝트였는데 혹시 The Beginning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It wa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campaigning sort of a project. And this was, you know, participated by Yoon Il-sang, who made the song that we heard. And a lot of artists participated in that project as well. 그 곡을 끝까지 듣진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속 이런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This one was a project done by SM Entertainment with UNICEF, right? And then they were doing this campaign called Smile for You. And all the proceeds from this streaming profit went into Vietnam, where they were helping build music schools, 그 음악 교육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베트남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 그런 사업에 또 이렇게 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음원을 통한 어떤 수익들이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SM타운과 또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켓이 같이 협업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SM타운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또 총 출동을 했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이동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써니, FX 루나, 레드벨벳 웬디, NCT 127 테일 도영 그런 아티스트 굉장히 총 출동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SM타운 with Steve Barakat 너의 목소리.

아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곡일 거라는 생각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So this was a project done by heavy metal group in Korea at the time. 이 블랙홀이라는 밴드 아시죠? 블랙홀, 또 백두산, 블랙신드롬, 그 다음에 Stranger,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 활발한 활동을 했던 그런 형님 밴드 격의 이 세 팀이 모여서 이 사회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자는 취지로 만든 그런 프로젝트 앨범인데 이 Power Together이라는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So this was a project titled Power Together. Done by heavy metal bands at the time, Blackhole, 백두산, Black Syndrome, and Stranger. 그래서 발표된 곡이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곡인데. But at the time, if you are interested in heavy metal scene in Korea, this was very huge. 정말 heavy metal 밴드들이 와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니.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곡입니다. 또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This one was composed by 주상균 who is the leader and the vocalist of the band Blackhole. 이분은 원래 이제 곡을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어서 이분이 만드신 곡 내 곁에 내 아픔이라는 곡이 그 참여했던 모든 또 아티스트들이 함께 했던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Power Together입니다. 내 곁에 내 아픔이

今天节目的开始呢，先来听一首潮流人听了都流汗，不潮流人听了都流泪的大爆潮流神曲，来自 Curtis 的 Go。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누구야 누구야 오늘 게스트 누구야 and it's time for Lyrics Gone Wrong. It's gonna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character. The lyrics are gonna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is going to be completely different and out of control. 오늘도 역시 부캐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낭독하고 있는 노래 가사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딱 들어보시고 아, 이 노래 그 노래잖아 떠오르시면 즉각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of course, will read out the lyrics. We'll read out the song lyrics for all of us. And your job i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that character.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들? Okay, so a lot of different guests came to our show Morning Groove because obviously this is a global radio, so many guests could appear. 뭐 많은 배우분들, 가수분들, 또 이제 뭐 정치인 뭐 등등 많이 출연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바쁜 와중에 어떤 배우께서 오셨어요. So we're gonna be having an actress, a really popular actress joining us in the studio for this reading. 오늘은요. 김희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지난주 양희 선생님에 이어서 너무 감명받고 듣고 오셔가지고 오늘은 김희애 선생님께서 노래 가사를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노래 제목이 떠오른다 싶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연기하는 김희애예요.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질 않아. 근데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이태호, 어떻게 네가 나한테? 준영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내 가슴부터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수라도 있게 말이야. 웃어? 이태호, 너 지금 이 상황이 웃겨?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못 보내. 죽어도. 나 죽어도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왜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이번 거는 제가 부끄러운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가사만 읽어주시고 깔끔하게

가세요. 우리 게스트분들은, you know, they're not interested in any sort of interviews. 뭐 인터뷰 이런 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왜 죄송한 마음이 들지? 김희연 선생님이 잠깐 출연해 주셨는데. 아무튼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아, 요즘 갑자기, you know when you flip through those short videos on YouTube? You know, some old dramas pop up. 요즘에는 자꾸 그 예전에 부부의 세계가 자꾸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번 등장을 하면 자꾸 보게 되니까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요즘 그거랑 또뭐 등장하더라? 요즘 그거랑 그 신사의 품격인가? 왜 이렇게 옛날 드라마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요즘 드라마 많이 보는데, I don't know why those old dramas just pop up so suddenly. 김희애 선생님 popped up in my mind, so I tried to mimic, oh, not mimic, cast 김희애 선생님 on our show.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흉내가 아니라 모셔봤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So, the main part of the lyric would be like, I just can't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How could I ever let you go? 내가 어떻게 널못 보내? 라고 묻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라고. 예, 죽어도 못 보내. I just cannot, can never, ever let you go. How could I ever let you go?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아, 이 노래 제목은 이거이라고 맞춰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nd if you have no idea, just try to come up with some fake fun answer.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냥 오답 보내주세요. 혹시 가사의 제목 이건가요? 싶으면 제가 뭐 땡처리를 해드리든 딩동댕을 해드리든 알아서 할게요. Jasmine, the morning groov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a little quiz for you.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Okay. This is 나를 잊지 말아요. Song by 김희애 선생님. Let's go!

So that was 키미의 선생님 with 나를 잊지 말아요. And we just went back to the 80s. So during the song break, 박은혜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has been explaining about this whole background of this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직접 여기 앉으셔가지고 해주셔도 될것 같긴 한데, 아, 이 노래의 배경은요, 이러시면서, She could totally be a DJ. 노래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이 노래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백그라운드랑 다 이렇게 또 읊어주실 수가 있거든요. 밖에서 노래까지 안 부르셨, 노래만 안 부르셨지, 노래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말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잘 재밌게 들었습니다. If you watch me on a Vivo radio, you can see me like smiling, looking outside the studio, nodding my head and everything. That's me, you know. Continuously having this conversation with 박은혜 팀장님 outside the studio. 아, 정말. 방송에 한번 모시고 싶기는 한데, 아예 댓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싫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혼자만의 그런 상상.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see your messages.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0337, also known as 냥이 망고 아빠님이시죠. 전현록 선생님께서 만드신 추억 돋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this song was written and produced by 전현록 선생님. 이 얘기를 딱 해주시고 계셨었어요. 예, 80년대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리메이크도 되고 전현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저도 같이 한번 잘 듣고 왔습니다. Going back to the 80s. Let's go!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id, 부부의 세계는 주기적으로 봐야 해요. 이때요! 김희애 선생님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주기적으로 안 보고 싶어도 자꾸 떠서 어쩔 수가 없어요. Like, who are coming up with these algorithms? Like, that was like completely out of the blue. Like, why would that drama appear again on my algorithm?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덕분에, 재방송 느낌으로 다시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쇼츠로 이렇게 업로드 되는 거 되게 많죠. 펭귄킬러 모닝그루버께서, 굿모닝! 다시 돌아올 거야. 아까 그 노래에 함께 흥얼거리시면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Such a nice and lovely and soothing voice indeed. 되게 또 소녀소녀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신 우리 김희애 선생님입니다. Okay, so we have to focus everyone. 아, 맞아요. 순간 잊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퀴즈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your job was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the lyric read by our 김희애 선생님. I just can't let you go. How can I ever let you go?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열심히 또 이렇게 읽어주셨으니까 한번 정답 뭐 보내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see your answers. 오, 우리 얼짱님 3267 Morning Groover texted 크크크 세상에 김희애 선생님 연기 톤이 최근 들어 좀 바뀌셨네요.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So the way she acts, the tone of her acting kind of changed a little bit. 아, 그러니까요. 좀 다양한 연기 톤을 시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톤이 굉장히 강한 배우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김희애 선생님, she has like this strong character of her. She has this way of acting. 그리고 제 기준에는 약간 그 김혜수 선생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면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 톤이. 아, 뭘 또 이렇게 또 난리법석들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우아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특유의 톤이 있어요. So there's this specific character and tone for each actresses and it's so interesting to find out about them. Anyways, 정답은 죽어도 못 보내 보내주셨고요. Let's see what else. 3151 Morning Groover texted. 나를 잊지 말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노래방 18번 곡인데요. 정말요.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냈는데 오늘은 빠르게 보내봅니다. 2am에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very single time I burst into laughter, so I missed the timing to send in the answer. But today I managed to send it in. And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by 2am. 늘 웃다가 정답을 못 보내셨는데 오늘은 빠르게.

쓰레기 보내셨다. 안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색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뭐야 이러면서 이거 국어잖아. 그래요. 뭐 어떻게 백날 웃으시겠어요? 모닝그룹 들으시면서 웃는 날도 있고 안 웃는 날도 있고 좀 욕심이지만 이왕이면은 매 순간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So I hope every single moment you guys to burst into laughter when listening to my voice. 우리 서비 모닝그룹께서는요 정답 2am 죽어도 못 보내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Okay, so we see some guesses.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Yes, the answer is 죽어도 못 보내. I can't let you go. I just can't let you go by 2 a.m. 죽어도 못 보내. TBS 못 보내. 어떻게 널, 너를 보내. 다른 노래로 편곡을 한번 해봤는데 못 보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소중한 거는 다. 지켜야 되거든요. So you gotta always protect the things that you admire, that you love, and that is indeed TBS radio station.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내보았습니다. 우리 티봉이도 여기 떡하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TBS. 여러분들 죽어도 못 보내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라디오가 될 수도 있겠고요. It could be some people around you. 죽어도 못 보내고 나이 사람이랑 정말 떨어지면 상상도 안 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 둘씩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감상을 해보시면 좀더 이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I mean, it's a wet morning, everyone. It's raining outside. So that means we have to get a little emotional. 뭔가 감성이 좀푹 빠져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도 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떠올리시면서 저 여러분들 노래를 감상해주시면 되겠고요. We're gonna get to that in a minute. 이 문자 하나 읽고 노래 한번 다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 do have another task, which is MG Q&A. 우리 서비모닝 그룹에서가 둘째가 9살인데요. 지금 태권도 1품 딴다고 품새 연습 중이에요. 그러면서 태극사장 외웠다고 보여주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감동이에요. 기특하기도 하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I was talking about your second child, 9 years old, all grown up doing this taekwondo and everything. 그러니까요. 이게 가끔씩 자녀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I mean, you see them every single day, but there are those moments where they can really surprise you.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보지만 내가 내 가족을 잘 모르나 싶을 정도로 와 이렇게 컸다고 이런 것도 할줄 안다고 이러면서 놀라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자식 키우는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So this is all fun experience, seeing your children grow up, surprising you every now and then.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좋아요. 뭐 나의 자식이 나를 놀래키게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어떤 소소하고 작은 행동에 감동했던 순간도 역시나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hat is that small act of kindness that you will never forge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ber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태권도 너무 좋아. 하나 보다. 근데 태권도 죽어도 못 보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즐기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Alright, finally, let's now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This is 2 a.m. 죽어도 못 보내.

Are you all ready to jump? 점프하실 준비 되셨나요? 콩콩이 타실 준비 되셨나요? 원곡과 리메이크 경계를 콩콩콩 뛰어다니면서 넘나드는 그런 코너거든요. So today is no exception. The rule is very simple, everyone. 오늘도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선 감상해 주시고요. 자, 감상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요,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가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춰주시면서 문자로 그 가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팩트 혹은 가수에 대한 추억, 가수에 대한 나의 생각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obviously today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Your job is to enjoy the song and also to guess who remake the song, who sampled the song. Then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singer, fun facts, and so on. Just everything about that singer. 오늘은 그래서 원곡자가 아니라 리메이크 한 사람, 리메이크 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today we're gonna have a listen to One More Time by Ingrid. Ingrid의 One More Time이라는 곡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곡을 누가 리메이크를 했을까요? So who made the remake version of this song One More Time by Ingrid? I'll give you a hint. Don't worry, don't worry. 힌트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자, 힌트 나갑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금은빵 아세요? 금은빵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여기에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 단어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So, yeah, diamonds, rings, necklaces, they all belong to this category. And this is our best friend. 우리 여자들의 베프가 되고 싶은 이것들, 어떤 것일까요? So, who remake the song?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Are you ready to send in your answers? Yes? Shout out yes? Okay, okay, let's go. Let's have a listen to Ingrid. One

아가야 한번 더, baby one more time. Woo! We just listened to Ingrid's One More Time. 리메이크는 과연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답 보내주시고 계신가요? 질문 이렇게 드렸는데, 몇개 왔습니다. So let's read through your answers. 일단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업께서 힌트를 좀 주셨네요. 내가 좋아했던 이지연님, 점점점. So, 이지연 씨 was the member of this particular group. I guess I could say that they're kind of like the first or the second generation of K-pop idols. 한첫 번째 1세대는 아니고 한 2세대? 뭐 1.5세대, 2세대 정도 되는 K-pop 아이돌이었는데 거기에 이지연 님이 계셨었죠. 킴스 팬 모닝 그룹은 뭔가 그 이상형이 되게 일관되신 것 같아요. 그 크리스티나 피디님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지연님 두 분이 저는 약간 겹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밖에 되게 이렇게 화려한데 they're fancy on the outside, but they're actually very like kind of like an introvert. 그래서 굉장히 참하면서 겉은 막 되게 화려하게 굽는데 되게 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지연님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봤었거든요. 그때 when I first met her in the radio studio, she was like really pretty. Like her hair was all dyed up. She was wearing beautiful makeup. 그래서 인형이 진짜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아,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아, 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예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it kind of like melted my heart. Anyways, 좋습니다. 이지연님이 속한 이 그룹인데요. 걸그룹이죠.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펭귄킬러님께서 크크 주얼리라고 해주셨습니다. Baby one more time이라고 해주셨네요. 주얼리. 오케이. 우리 얼짱님께서도 정답은 주얼리 원곡과 거의 비슷하네요. 학생 때이 춤을 많이 따라했었는데, so I used to dance to this song because they had this specific like signature pose in the song, right? According to their dance, so you used to do that a lot when you were a student.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춤인 거 아세요?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손이 잘안 맞아요. 이렇게. 오 됐다 됐다 됐다. 이게 약간 ET처럼 이렇게 그 손가락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Baby One More Time 이런 데 갑자기 엉뚱한 데 손가락이 가고 이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맞을 때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께서 주얼리요라고 해주셨고요. Ben Spiro says, Jolie, diamonds according to Marilyn Monroe. Oh, you're referring to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그 얘기 하시는 줄 알았는데. Yeah, I was trying to come up with the hint, so that song kind of reminded me. 맞아요.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근데 정답은 이제 제가 공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So I have to reveal the answer by now. Okay, so the answer is easy peasy. Jewelry. 주얼리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주얼리면은 목걸이, 팔찌, 반지, 막 이런 건데, it includes all kinds of like necklaces.

좋고 이래가지고 뭔가 여전사 같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저 서인영 씨도 요즘에 즐겨보고 있고 되게 벤틀리 닮으셔가지고 좀 귀여워지셨더라고요. 실제로 벤틀리랑 같이 촬영을 하셨던데. So that's kind of creative. What about you, 박은혜 팀장님? 누가 제일 최애 멤버셨어요? 여기 주얼리에서. 감독님도 궁금한데, 감독님. 서인영 씨. 오, 그렇구나. 감독님도 서인영 씨예요? 그러면? 감독님은 박정아? 이지연 씨? 아니면 주연 씨? 누구지? 지금 신나가지고 뭔가 말씀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서인영! 아, 진짜요? 맞아, 인기 많았었어요. 예전에 막, 우리 결혼했어요도 나오기도 하고, She was like really, like hugely popular back in the days. That's why she has debuted solo. 그래서 막, 신데렐라, 막 이런 것도 하면서 행사도 진짜 많이 뛰고, She was like the original Cardi B in Korea. 그래서, 카리비의 원조라고 할수 있죠. She's got similar fingernails and everything. 요즘 유튜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So the answer is Jolly. Jolly가 정답이었고요. So to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of this whole music, the process of remake Ingrid One More Time, which is the original track. That was originally released back in 2004, One More Time by Italian singer Ingrid, and it became a dance pop hit across Europe thanks to its catchy hook and upbeat Eurodance sound. It does have this Eurodance sound into it, right? And the song enjoyed particular success in countries such as Italy, Greece, and South Korea. How random is that? But I guess it was popular in Korea because maybe this song was played in one of commercials, I think. 아마 광고에 이 노래가 나와서 유명해 졌나 싶기는 한데 좀 뜬금없죠, 그쵸? And although Ingrid is best known internationally for the French language hit Tout est pour tout, 뭔가 이렇게 프랑스어로 된이 노래 유명한 거또 하나 있거든요. 잉그리드의 노래 중에 아마 들어보시면 아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싶기는 하실 거예요. And moving on to Jolly, this song One More Time, Jolly's version was released back in 2008 as the title track of their fifth album, Kitschy Island. This Jolly's One More Time samples the hook and the melody of the Ingrid's version of the song. 거의 비슷하기는 하죠. And it became Jolly's bigger career hit, topping multiple Korean music charts and winning several music show awards. 어떻게 보면 주얼리한테 정말 자식 같은 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노래로 정말 빵 떴잖아요. 예전에도 좋은 노래가 많았지만 좀 파격적으로 이제 크게 된 계기가 된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And this One More Time marks Jolly's first number one hit after member changes, helping establish the lineup of 박정아, 서인영, 김은정, and 하주연 as the group's most commercially successful era. 그래서 1위를 하게 한 곡이 바로 이 One More Time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that was the whole remake, everyone. 다음 주도 벌써 기대가 되시죠? 다음 주에는 어떤 리메이크를 들고 또 여러분들을 놀래켜 드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So we will get to the song break and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by Jolly in a minute after I read this message from XH7 Morning Groover. 닉네임이 약간 좀 복잡해서 XH7님이라고 일단 불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저는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버리고 싶어요. 요즘 부쩍 늘어난 일들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하이텐션 라디오 모닝그루브를 듣는 동안은 잡념이 없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sh I could get rid of all my unnecessary worries and overthinking. Lately, it feels like they have been kind of piling up. But while I'm listening to the high energy morning groove, all those distracting thoughts disappear, and it's such a relief. Oh, thank you, thank you. 제가 다 행복해지는 메시지인데요. 걱정 많으시구나. 저도 그래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쩌지? 이러는데 it's almost impossible to get rid of them. By your own will. 이걸 내 의지대로 없애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머리를 딴 데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So you're doing absolutely a great job listening to Morning Groove. 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거에 몰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회피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걱정 없어져라. 얍! 이러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So yeah, continue to send me those messages. 이렇게 문자도 좀 자주 보내주시고요. 뭐 어떤 닉네임으로 해주시길 바라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다음번에 닉네임으로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So that's the end of Remake Rewind, everyone.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Chuan Li, one more time.

of Morning Groove. But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leave any song requests,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0: 우승 트로피만큼이나 그 존재감도 확실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더 스카웃의 최종 우승자이자 그냥 노래 한 소절이면 분위기를 막 장악하는 차세대 감성 보컬이 와 계시는데요. Today's guest didn't just win the Scout Audition. He won over the audience with his voice, groove, and undeniable stage presence. 이승철 가수도, 성시경도, 웬디도, 영케이도 모두가 인정한 a rising artist who can own the room from the very first note. Please welcome 이상.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인트로가 너무 길었죠.
1: 아, 아닙니다. 이런 영어도 함께 하시는 줄 처음 몰랐네요.
0: 아, 맞아요. 여기가 한영 라디오라서 한국어 영어를 이제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어 반, 한국어 반, 공기 반, 소리 반 같은 느낌으로.
1: 좋네요. 노래 같고, 네.
0: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간만에 좀 되게 훤칠하고 막 멋진 게스트가 오니까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원래 이 정도로 텐션이 높지는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되게 얌전한 사람인데. 이상 씨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 청취자분들을 모닝 그루버라고 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모닝 그루버 분들 모닝 그루버 분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더 스카웃 우승자 이산입니다.
0: 아, 부산 사나이.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그러면 원래 부산 그 말투를 약간 가지고 계신 거세요? 지금 이렇게 아니면은 전혀 없으신 거세요?
1: 아니요. 원래 엄청 저는 몰랐는데요.
0: 네.
1: 올라오고 보니까 저는 제 또래 중에서도 사투리가 좀 심한 편이더라고요.
0: 아, 막상 서울 올라와 보시니까 아, 나는 부산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셨구나.
1: 지금은 아마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말씀 나누다 보면
0: 그렇죠. 뭐 흥분하거나 네. 뭔가 If you get emotional, you would have that 부산 dialect coming out and I love it. 저 부산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스카웃 프로그램이 이제 군 성원 끝에 이제 끝진 않는데 프로그램 끝나고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1: 아, 이게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정말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 쉴까도 했는데 아무래도 우승을 해서 그런지 이제 대선배님 이승철 선배님의 콘서트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 배우고 있고요. 이렇게 최근에는 고막 남친 촬영도 하고 이렇게 첫 라디오도 그러니까요. 나가게 되었네요.
0: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더 스카웃의 우승자가 무려 첫 라디오가 여기예요. TBS EFM 모닝 그룹.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I got so excited when I heard the news that he was going to be on our show. 얼마나 또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은지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1: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0: 전해드리고요. 아, 서로 감사한 거죠. 네. 아니, 쉬기는 뭘십니까? 이제 물 들어올 때 막 바빠지고 더 네. 바빠질 거예요. 아마 라디오도 더 출연하시고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1: 네, 지금 가장 사실 노를 져야 할 타이밍이죠.
0: 그렇죠.
1: 뭐 언제 쉬겠습니까?
0: 그럼요. 이제 시작이고 네.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막 커리어들을 쌓아가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봐서 너무너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승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최종 우승자로 그 이산이라는 그 이름이 딱 불렸을 때 전 그 기분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뭐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요. 최종 우승자 호명이 되셨을 때.
1: 아무래도 우승자라는 타이틀이 주는 뭐랄까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그냥 되게 붕 뜨면서 그런 그 감정의 고향감이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 그 한 약 넉 달 동안 촬영을 했는데 너무 즐겁고 힘들고 같이 촬영한 분들이랑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정말 약간 너무 감사하다고도 모자란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잔뜩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랬을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1: 네.
0: 그 힘든 시간, 나를 서포트해주던 사람들 다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So according to him, so many thoughts have popped up in his mind when he won the competition. The people who have been supporting him, all of those hardship experiences that he had, and that was such a touching moment for him indeed. 이제 근데 상위권을 꽤나 좀 유지를 잘 하셨었잖아요, 방송 내내.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 내내 이제 상위권을 유지를 하면서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기도 하셨는데, 전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솔직하게 마음으로 혹시, 어머, 이러다 나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잘될것 같으면 나 이러다가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이산 씨는 어떠셨어요?
1: 이제 일단 처음에 저는 굉장히 저를 낮춘 상태로 촬영장에 들어갔었어서 전혀 기대가 없는 상태였는데,
0: 네.
1: 왜냐면 다 너무 멋진 형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약간 소위 말해 쫄아 있었는데, 처음 이제 1차 본선 그 사전 투표가 끝나고 1차 본선 투표가 끝났었을 때 결과가 이제 첫그 남미에서의 반등이 딱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0: 네.
1: 그러고 나서 그때도 약간 잠깐만 이거 뭔가 해볼만 하려나 싶다가 그 직후에 바로 이제 2차 결선에서 저희 웬디 팀이
0: 네.
1: 그 1등을 하고 베네핏 점수를 받고부터 이 베네핏 점수를 받고부터는 그럼 저희가 현장 점수에서도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난 사전 투표에서도 약간 우위에 있네 해서
0: 이거 되겠는데?
1: 이거 이대로만
0: 해볼만 하겠는데?
1: 네, 해볼만 하겠는데 싶었습니다. 그때 딱
0: 그래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처음엔 좀 긴장 상태다가 이게 뭔가 점수를 잘 받다 보면은 이게 자신감이 붙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1: 네.
0: So obviously you were very nervous from the very start, but you started to gain confidence as you were starting to get some great scores. 아, 우리 이산 씨를 향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리 선셋 모닝 그룹업께서 오늘 초대 게스트로 R&B 소울이 넘치고 멋진 음색의 이사님 나오신다고 하는데 벌써 너무너무 기대돼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 정말요?
0: 그럼요.
1: 오.
0: 즉각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 신기하다.
0: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도 더 스카우트 우승자 이사님 격하게 환영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실시간 반응 너무 재밌죠? 이게 라디오의 매력이에요.
1: 저 전혀 몰랐어요. 라디오라는 게 원래 이렇게
0: 네.
1: 실시간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소통이 가능한
0: 네.
1: 그런 매체인 줄 저는 몰랐어요.
0: 완전 그 요즘에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많이
1: 네네네.
0: 하잖아요. 뭐 틱톡 이런 거. 그게 원조예요, 라디오가.
1: 아, 너무
0: 예.
1: 신기하네요.
0: 라떼는 라디오가 원조였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라디오 매체가 원조고, 아마 우리 산 씨는 라디오 세대는 아니시니까 확실히.
1: 그렇다고 하면 조금 그러려나요?
0: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요즘에는 라디오 친구들이 많이 접하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쵸?
1: 들으면서 잘하진 않았죠.
0: 네.
1: 네.
0: 하지만 이제 출연도 이제 점점 많이 하실 거고, 라디오 소통이란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계속
1: 네.
0: 문자가 올
1: 너무
0: 거거든요.
1: 좋네요.
0: 네,
1: 너무
0: 또 소개해
1: 신기하고.
0: 드릴게요.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if you have anything to say to our guest, 이산, do send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우리 이산 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이런 것도 좋으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one special trait about Isan is that he is actually half Korean and half Peruvian. And I was just so excited when hearing about this news. 이제 페루 한국인 혼혈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페루에 산 적이 있어요.
1: 아, 정말요?
0: 그럼요. 저 페루에 살았었습니다.
1: 이건 또 우연이네요.
0: 정말 랜덤하죠? 우리
1: 네.
0: 인연이에요.
1: 네.
0: 저는 리마에 살았었어요.
1: 저도 마침 리마에,
0: 어머, 그래요?
1: 네.
0: 리마 어디 사셨었어요? 전 라몰리나라는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1: 아, 리마.

0: 네.
1: 이마에서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0: 그렇죠. 예.
1: 나요.
0: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뭐 학교를 다니시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쵸?
1: 아니요, 초등학교 꽤 오래 다녔습니다. 한 6개월
0: 정말요?
1: 정도 다녔어요.
0: Entonces hablas español?
1: poquito,
0: Un
1: ¿vale?
0: poquito.
1: 열심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스페인어 너무 매력적인 언어라서 저는 스페인어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이제 그 페루에도 그 페루 사람들이 쓰는 스페인어 그 단어들이 따로 있는데 친구를 보통 아미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우사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 네, 몇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0: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나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약간
1: 아니요.
0: 페루비안 슬랭이라고나 할까요?
1: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그런 게 아닌가 해서.
0: 맞아요, 맞아요. 아, 잘하시네요. 너무 그래서 반가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이제 음악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이 무대에서 기타 연주를 하시는 거를 이제 종종 저희가 봤는데, 기타 연주를 거의 메인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궁금했어요. 기타를 잘 치시니까, 어디서 배우신 걸까? 뭐, 독학을 하신 건가? 언제 도대체 어떤 계기로 기타를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So, how did you start playing the guitar?
1: 일단 노래도 원래는 어딘가에서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고 흥얼거리면서 불렀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기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조금씩 띵가띵가 치면서 놀다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던 즈음에 이제 음악을 업으로써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음악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타도 바로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큰 계기라고나 할까요? 그냥 정말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잘하다 보니까 저는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네.
0: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타랑 친하게 지내셨던 거네요.
1: 네,
0: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연주도 하다가. 정식으로 딱 배우니까 어때요? 좀더 다르던가요? 아니면.
1: 다르죠. 뭐, 혼자 독학으로서도 충분히 늘수 있지만, 효율성이라고나 할까요?
0: 네.
1: 그 시간 단축이 정말 큰것 같아요.
0: 아,
1: 정말
0: 그렇구나.
1: 혼자 하던 때보다 빨리빨리 자가 피드백도 하면서 이렇게 레슨도 받고 하면은 네, 정말 빨리 느는 것 같아요.
0: 아, 우리 기타 소년 이산
1: 네.
0: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산 씨의 노래를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재능이라는 게좀 타고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막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이런 독보적인 재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 그 페루 출신의 어머니와 이제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뭔가 그 집안에 숨겨진 그 DNA, 음악적인 DNA가 따로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시면.
1: 네. 어쩌면 원하던 대답은 아니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를 하고 기타를 쳤지만, 그에 반해 저희 외가 친가에는 예체능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0: 와.
1: 근데 마침 저는 이제 제 아래, 5살 아래 형제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저처럼 이제 제대로 할지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0: 네.
1: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해요. 이렇게 예체능이 한 명도 없는 집안에서
0: 네.
1: 저와 저희 동생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났는지.
0: 너무 신기해하시겠다,
1: 네.
0: 집안에서도. This is kind of a surprise because he has this big family and nobody in the family has actually started in their music career except for Isan and also his little brother. 그쵸? 어린 남동생인
1: 네,
0: 거죠?
1: 맞아요.
0: 그렇죠. Wow, this is rather a very special experience indeed. 우리 하진님께서, 엥? 어제 고만 남친 출연 보고 이사님 만나려고 일찍 출근했는데, 보는 라디오가 아니라니 조금 아쉽네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만 남친 어제 보셨대요.
1: 감사합니다. 제 데뷔 무대죠.
0: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보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모닝그룹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셨으니까. 나 이제 좀 제법 유명해졌는데? 이런 생각 드시나요? 실감이 좀안 나죠?
1: 네, 아직 솔직히 안 납니다.
0: 그러니까요.
1: 몇 주도 되지 않.
0: 되게 벙찔 것 같아요. 이게
1: 네.
0: 꿈인가?
1: 아직 정말 체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0: 아무래도 그럴
1: 뭔가.
0: 것 같기는
1: 네.
0: 해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펭귄킬러님께서 궁금한데요. 이사님은 혹시 본명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1: 네, 제 이름 이산 외자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오얏리자의 외산자 쓰는 본명입니다.
0: 저도 오야니입니다.
1: 아, 네,
0: 네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공통점이 많네요. 페루 오야리.
1: 네.
0: So, Isan is really his real name given by his father. 아, 그리고 제가 이산 씨의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 페루 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페루아노스들에게
1: 네.
0: 혹시 뭐 인사 한마디, 뭐 한국어든 뭐 스페인어든 좋으니까 한마디 좀 가능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항상 스페인어로 인사를 드렸는데,
0: 네, 너무 궁금하다.
1: Hola, chicos. Soy Lisan. Estoy en la radio.
0: 너 빼도 그래.
1: 네.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페루 팬분들에게 또 페루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한테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는 모닝 그루버
0: 네,
1: 분들에게도
0: 맞습니다.
1: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0: 좋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얼떨떨하고 이렇게 뭔가 실감이 안날 때는 라이브 한 곡을 들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1: 네.
0: 우리 이제 페루 친구들에게도 인사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귀 기울여가지고 우리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We're gonna actually have a listen to his live singing. 세미파이널에서 부르신 노래잖아요. 널 위한 R&B.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 노래 한번 지금 라이브로 들어보실까요?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Okay, let's get it. 이사님이 부르시는 널 위한 R&B. This is live, everyone.

0: 처음 출연하셨는데.
1: 아니요. 땀이 잔뜩 나네요.
0: 아, 긴장하셨어요?
1: 긴장도 했고, 사실, 오늘 오는 길에 생각해봤는데,
0: 네.
1: 아침 8시에 노래를 해본 적이 있던가?
0: 처음이죠.
1: 네.
0: 아, 여기서 첫 경험들, 이렇게 이런저런 경험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 사실은 이 라디오 라이브, 특히 아침에 하는 거는, 그냥 웬만한 좀 베테랑 가수분들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1: 네.
0: 아무리 뭐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많이 했어도 라디오 라이브는 좀 뭔가 이렇게 정교하게 딱 귀에 탁 꽂히게 바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좀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셨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굉장히 소울풀한 노래인데 제가 그 감상했던 무대보다도 오늘 뚜올이 더 느껴졌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긴장해서 그런가 봅니다.
0: 긴장해서 나오는 소울 너무 매력적이신데 We have a lot of reactions from our listeners. 우리 청취자 문자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와 지금 이거 라이브죠? 이사님 모닝그룹들의 고막을 다 녹이면 어떡해요? 진짜 잘하시네요. 널 위한 R&B 음색이 진짜 좋으세요. 얼굴도 완전 미남이신데 탄탄하고 솔틱한 보이스 이사님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원더허브님께서도, 와, 오늘 출근이 늦어서 차에서 라디오 들었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채널을 잘못 눌렀나 했어요. 이사님 라이브 너무 좋아요.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았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 같았대요. 현실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라이브였어요. 너무 잘
1: 너무
0: 들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민줄리나맘께서도 부모님이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훈훈하니 너무 좋아요. 노래까지 입덕 완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So you have some new fan.
1: 뭔가 한두 명또 새로운 팬분이
0: 네.
1: 생기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체감되는 뭐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0: 그럼요. 그리고 우리 모닝그루버가 만약에 입덕을 하시면 무서워요. 이분들은 정말 꾸준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의리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뭔가 점점 이렇게 팬분들이 늘어나는 저도 뭔가 이모로서 뿌듯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너무 뿌듯해하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반응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그때 더 스카웃 파이널 때 이제 방청을 오셨었는데,
0: 네.
1: 저희 부모님은 제가 노래를 꽤 오래 했지만 제 노래를 공연장에서 보신 적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노래 듣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저도 너무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제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와, 또 정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0: Must have been a very special experience to be able to let your parents, listen to your live, and also, being able to win at a big audition program. That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ndeed.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뿌듯해하실 거, 상상 이상으로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요.
0: 좋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순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감성과 분위기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수 이산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I'm here with singer 이산, the ultimate master of mood who draws you in from the very first note. 그 데뷔 40주년을 맞은 그 이승철 씨 있잖아요. 레전드인데. 그리고 성시경 씨와 함께 한 무대에 서셨잖아요. 그두 대선배들 사이에서 첫 방송 무대를 치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예. 네.
1: 어우, 제 주변에서 특히나 이제 사실 이승철 선배님, 성시경 선배님 모두가 아시는 국민 가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더 스카웃 우승했을 때보다도 반응이
0: 오히려.
1: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더 스카웃 또더 스카웃이지만 그때 고막 남친 촬영이 끝나고 나서 뭔가 아, 이제 약간 진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특히 했던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게 많고, 드릴 질문도 너무 많고 합니다. 노래를 한곡 듣고 와서, We're gonna take one song break and continue talking more about 이사님. Okay. 이제 이사님과 좀 의미가 있는 곡으로 한번 저희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This is Hugo with Tomboy. Stay tuned!

0: Welcome back, everyon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feeling very fortunate myself because I'm currently seated here with a very charming singer, Isan, in the studio.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멋진 가수 이산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어떻게 듣고 계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네.
1: 그래도 노래를 한 곡 하고 나서 그런지
0: 네.
1: 약간 조금 풀린 것 같은 느낌이
0: 숙제를
1: 듭니다.
0: 숙제를 끝냈다. 네. 아침 라이브 쉽지 않아요. 그 대단한 걸 해내시다니. 우리 0117 모닝그룹업께서 게스트분 누구시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셨어요.
1: 목소리 칭찬은 언제 들어도 되게
0: 그렇죠.
1: 뭔가 다른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0: 칭찬할 만하니까요. 노래를 부르실 때랑 그다음에 그냥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통화하면서 설레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막 이제 고막이 막 이렇게 바운스 바운스 할 것 같은
1: 목소리 칭찬을 한 번 들으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되게 의식하게 되거든요.
0: 아, 나 목소리 좀 좋은가? 아니, 더 깔고 막
1: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네.
0: 그리고 6497님께서 와, 이사님 목소리가 좋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라디오로 집중해서 들으니 훨씬 매력적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kind of like this radio is amplifying his voice. 이 매력을 조금 더해주는 효과가 있네요, 라디오가. 그렇죠?
1: 그런가 봐요. 네. 역시 마이크가 섬세해서.
0: 그럼요.
1: 노래하기는 힘들지만.
0: 수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펭귄킬러님께서 고컬 음악방송 모닝그루브. 우리 이산 씨 덕분에 고컬 음악방송이 됐습니다. 모닝그루브가. 원래 이두저도 아니었는데.
1: 아니요.
0: 중구난방이었는데 오늘은 음악 모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톰보이 노래 직후 즉석에서 기타 치면서 부른 셜록도 압권이었는데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셜록은 진짜 그 기타 치면서 부르는 그 매력을 딱 돋보이게 해줬던 무대 같아요.
1: 네, 특히 저는 셜록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한데.
0: 왜요? 왜요?
1: 제 셜록이 원래 엄청 오랫동안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그 곡을 제가 직접 이제 제 선생님께 가져가가지고 제가 이걸로 입시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되게 오랫동안 그 곡을 붙잡아가지고 그 곡을 통해서 기타도 엄청 많이 늘었고 근데 그걸로 더스카웃에 가져갔었을 때도 되게 신기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굴러온 게 사실 저한테는 거의 인생을 가장 많이 바꿔준 곡이 아닌가.
0: 굉장히 의미가 큰 곡이네요.
1: 네.
0: 너무 영광이었겠어요. 이 노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그런 의미 있는 곡을 또 이렇게 선셋 모닝그룹께서 인상 깊게 봐주셨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좀 한번 해볼까 해요. Oh my gosh, the studio is all heating up. So it's time for us to kind of enjoy that moment with a little game. We have actually prepared a balance game to get to know Isan a little better. 밸런스 게임 아시죠?
1: 네.
0: 네,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와, 저랑 잘 맞았네. 저랑 공통점이 많다니까요. 제가 너무 역나요, 지금 혹시?
1: 벌써 세 개째네요.
0: 그러니까요.
1: 아, 좋습니다. 좀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0: 인연이네, 인연.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밸런스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대답 시간을 조금 짧게 가셔가지고, 대답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So, are you ready? 준비되셨을까요? Estás listo? 갑자기 나온 스페인어.
1: 네, 말씀드렸지만 다 이해는 하지만 대답은 이제 한국어로.
0: 오케이, 네. 준비됐습니다.
1: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Let's go. 자, 평생 무대에서 악기를 한 개만 연주할 수 있다면 기타만 연주하기 그리고 피아노만 연주하기 하나, 둘, 셋.
1: 기타.
0: 기타, 역시 기타. 자, 음악 작업을 해야 한다면 새벽 3시에 영감이 폭발하는 작곡 작업 때. 아침 6시에 정신이 버쩍 드는 보컬 연습. 하나, 둘, 셋.
1: 새벽 3시에 영감이 잔뜩 드는
0: 작곡 작업. 새벽의 감성, 새벽의 남자. 좋습니다. 알바 중에 손님이 갑자기 노래를 시킨다면 바로 마이크 잡고 열창하기 대 끝까지 가수 아닌 척하기. 하나, 둘, 셋.
1: 바로 열창하기.
0: 오, 역시 he's got the groove. 자, 노래할 때 더 기분이 좋은 관객은 처음부터

0: 끝까지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 관객. 네. 숨소리도 죽이고 집중해서 듣는 관객. 하나, 둘, 셋.
1: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부르는 관객.
0: 역시 떼창의 문화니까요, 우리나라는. Let's go! 가수 인생에서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전 국민이 따라 부르는 히트곡 한 곡. 그리고 음악인들이 오래도록 인정하는 명반 한 장. 하나, 둘, 셋.
1: 명반 한장 하겠습니다.
0: 명반 한 장. 와, 역시 야심 있어요. 전혀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악기 배우기 대춤 레슨 받기. 하나, 둘, 셋.
1: 새로운 악기 하겠습니다.
0: 새로운 악기. 좋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esponding with a lot of effort. 좋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조금 한번 짚어볼게요. So, Isan is known for having a lot of part-time job experience. 알바를 굉장히 또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바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알바 중에 뭐 사람들이 막 너무 잘생기고 매력적이라서 막 이렇게 말을 건다거나 막 그런 적 있는지 궁금해졌었어요.
1: 말을 거신 적,
0: 네.
1: 네.
0: 번따, 번따 이런 거 있잖아요.
1: 번따까진 아니지만,
0: 어머, 뭐가 있었긴 있었구나.
1: 뭐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건좀 그렇죠.
0: 그렇죠. 라디오는 솔직해야 돼요.
1: 네. 없진 않았죠. 네, 없진
0: 역시.
1: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없는 게 이상해요. 솔직히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렇게 매력적이고 딱 눈에 튈 텐데. 그죠? 가장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알바 경험 있어요? Is there any type of part-time job that you can remember?
1: 정말 많은 알바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0: 네. 몇 가지를 냈죠? 제가 알기로는 한 13가지 알바를 하셨다고 들었었어요.
1: 근데 저도 정확히 안 세봤는데,
0: 세기가 힘들
1: 뭐한
0: 정도로.
1: 열몇 가지 정도를 했던 것
0: 네네.
1: 같습니다.
0: 네.
1: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0: 와.
1: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도 작년에 했던 버거킹 알바.
0: 아, 버거땡 알바.
1: 네.
0: 버거땡이라고.
1: 버거땡.
0: 예, 라디오에서는 이제 브랜드는 좀안 돼가지고. 버거땡 알바. 왜 기억에 남으셨어요?
1: 그때가 이제 제가 타지로 처음 올라오고 나서 되게 오래 또 고생하면서 했던 알바인데, 그 뭔가 사실 그 버거땡 알바라는 것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0: 거기서
1: 그냥
0: 번호 따셨구나.
1: 그거는 이제
0: 농담.
1: 더 언급을 안
0: 네,
1: 하겠습니다.
0: 노코멘트.
1: 그때 알바했던 그냥 그 시절 그 기간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6개월의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기간이라 가지고
0: 네.
1: 특히 그때 그 버거땡 알바를 했던 기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I personally consider that it's such a great experience to be able to have this many part-time job experiences. 이 알바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죠. 되게 특히 앞으로 방송하실 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많은 개그맨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감을 얻거나 이럴 때 보통 경험에서 이제 많이 얻거든요. 근데 그 알바를 했던 거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금방금방 파악할 수도 있고 그 경험에서 뭐 드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이사님도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니요. 알도록 정말 많았습니다. 네.
0: 그쵸? 예, 네, 확실히 좋은 경험이 다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경험이지, 단순히 뭐 이제 돈 버는 거에서 떠나서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제 춤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춤 레슨 받기 왜안 하셨어요? 왜 새로운 악기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1: 춤을 사실 짚으실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0: 네.
1: 춤이 이제 저의 굉장한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0: 아픈 손가락. 왜요, 왜요? 춤 너무 즐겁지 않나요? 기분 좋으면 막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1: 이게 나름 음악을 하면서
0: 네.
1: 저는 그래도 막 어디 가서 지레 막 못한다는 얘기를 막 많이 듣는다기보다는 나름 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춤만 추면은 자신감이 제가 춤을 너무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잘하고 싶어서 몇번 시도해본 적도 있는데
0: 오.
1: 정말 부끄럽지만
0: 네.
1: 몇번 시도해보고 아 이건 그냥 잘하는 거 해야겠다 막
0: 잘하는 거.
1: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0: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꾸역꾸역 열심히 춤을 추시는 그 모습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Nobody can perfect. Imagine someone can sing this well and dance really well at the same time. 그건 사기 캐릭터죠. 그래서 그런 좀 인간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전 꾸준히 하세요. 뭐 챌린지도 찍어보시고.
1: 그렇게 봐주신다면 정말
0: 팬들이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말 매력이 넘치는, 네, 되게 샤이하지만 그래도 할말 되게 다 하시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 아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어버버 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0: 전혀 전혀.
1: 그런 알바 했었던 경험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지금 첫 라디오인데
0: 네.
1: 말을 예전에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첫 라디오.
1: 네, 첫
0: 네.
1: 라디오라서.
0: 좋습니다. 아니,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 가수예요. So I'm having this a lot of big expectations about Isan, about his future, because obviously he's got this big talent. 이 성시경 씨가, 가수 성시경 씨가 10년, 15년 뒤에 오늘의 무대를 다시 보면서 이야기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산 씨가 꿈꾸는 10년 뒤에 나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일지 아직 지금 한창이시잖아요. 창창하시고 미래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10년 뒤, 어떻게 보면은 긴 미래, 넓은, 그먼 미래, 그리고
1: 네.
0: 짧은 미래일 수도 있거든요.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1: 저는 이제 목표가 좀 생긴 게 그때 이승철 선배님과 함께 고막 남친을 촬영하면서 제가 얼핏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한딱 40년 이제 40주년이시잖아요. 근데 40년 전에도 그 같은 무대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아는 대한민국의 레전드 가수시잖아요. 성시경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10년 뒤에는 다시 그 같은 무대에 나와서 성시경 선배님과 이승철 선배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어쩌면은 약간 주제넘은 말씀일지도
0: 아유,
1: 모르지만
0: 전혀요. 너무
1: 꿈은
0: 좋다.
1: 크게 잡으라고 저희 선배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맞아요. 이분들도 진짜 레전드인 게 현역에서 굉장히 오래
1: 네.
0: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분들도 10년 뒤에도 거뜬히 이제 노래하시고 할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이산 씨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같이 이제 무대를 할수 있다면 그 순간 정말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 날이 꼭 오길,
1: 네.
0: 10년 금방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요. 미래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았잖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활동 계획, 어떤 것들이 하고 싶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So what are your plans for your near future?
1: 일단 지금 저희 이승철 선배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3번, 4번 정도의 무대가 더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9월 달부터의 더 스카웃 콘서트도 이제 잘 준비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은 이제 이건 그냥 제 바람인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가장 처음 이 불을 지펴주신 건 아마 남미에서의 그 되게 폭발적인 반응이었지 않나
0: 아,
1: 싶은데.
0: 남미 친구들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그 팬십이 폭발적인 말은
1: 네.
0: Mira este chico que guapo 막 이러면서 Look at the guy, so good looking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할지 왜 팬들의 사랑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댓글들 보니까 뭐 페루 혹은 남미 국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 네, 그래서 올해는 꼭 어떻게 방문을 해서라도
0: 아, 너무
1: 직접
0: 좋다.
1: 노래도 하고 그
0: 네.
1: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0: 저 매니저로 따라가도 될까요?
1: 언제든지 열렸습니다.
0: 제가 그분들 이렇게 인솔도
1: 네.
0: 하고, 예.
1: 또 마침 스페인어
0: 아,
1: 하시니까. 네.
0: 그러니까요. 이게 되니까. 어디 밖에 매니저님, 안 될까요? 뭔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네, 안 되나 봅니다. 네네. 저는 그냥 이거나 열심히 할게요. 좋을 텐데. 아, 참. 아, 좋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야심찬 계획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가수로서 또 이루고 싶은 것 있으세요? 소소하게나 아니면은 또큰 꿈일 수도 있고요.
1: 소소하게나,
0: 네.
1: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루에서만 이렇게 정말 큰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까 그 문자 메시지 와주셨을 때도 너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1: 왜냐면 이제는 약간의 소소한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팬분들이
0: 네.
1: 좀 생겨서
0: 네.
1: 저를 좋아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0: 아싸. 이 콘서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약간 홍보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So everyone listen up. Here is some exciting news for fans of the Scout Star Reborn. A very special concert is coming your way on Saturday, September 5th. Master Lee Seung-chul will take the stage alongside the newly reborn stars, the Muses, for an unforgettable live performance. The concert begins at 4 p.m., so mark your calendars and don't miss it. We hope that you will all show them lots of love and support. 자, 여러분들,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Star Reborn, 팬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인데요. 다가오는 9월 5일, 토요일, 마스터 이승철 씨와 다시 태어나는 별, 뮤즈들의, 우리 이산 씨를 포함한 뮤즈들의 함께 만드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열립니다. 공연은 오후 4시에 시작되니까요. 달력에 꼭 켈박해 두시고요.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1: 네.
0: 네. 많이 많이 찾아달라고 한번 메시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0: 제 매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따라와! 약간 이런 거 어때요?
1: 그런 말씀을 정말 잘 하시네요.
0: 오시면 춤춰드릴게, 이런 거.
1: 정말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예, 뭐, 다 노력하신답니다, 여러분들.
1: 춤도 춤이지만,
0: 예.
1: 노래. 목소리 듣고
0: 그럼요.
1: 싶으신 분들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이런 소울풀한 라이브 가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좋은 사운드 장비와 함께 다 들으실지 감도 안 와요, 여러분들. 꼭 찾아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가버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오늘 어떠셨는지,
1: 네.
0: 등등.
1: 일단 첫 라디오였다는 게 오는 길에서부터 너무 많이 신기했고요. 오는 길에도 사실 차를 타고 왔는데 곧이 눈앞에 보이는 정말 많은 차에서 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상상을 막 하면서
0: 그럼요.
1: 오니까 너무 이건 또 방송과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또 뭔가 큰거 하나를 처음으로 성료한 듯한 느낌이라서 되게 뿌듯하네요.
0: 처음인데도 너무 잘해주시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가수입니다. 마지막 우리 또 팬들,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이산이었고요. 앞으로 콘서트 곧 하는데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라이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목소리 칭찬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지금 하루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요.
0: 아, 이렇게 팬들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네. 또한분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주시면 그분도 하루 종일 설레시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이산 씨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이산 씨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고요. 콘서트도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산 씨 너무 감사합니다.
1: Muchas
0: Muchas gracias, chico.
1: gracias. Ciao.
0: 마지막으로 이산 씨의 서울의 밤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게요. Stay tuned.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 뮤직 부티크는 약간 슬픈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였는데요. 이 팝음악계의 큰별이시자 또 큰언니 기억이시죠? 보니 타일러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So last week, Bonnie Tyler, who is considered one of the big sisters in the pop music industry, has passed away. She is from English Wales. She is from, and she was 75 years old. 영국의 웨일즈 출신의 보니 타일러, 올해 75세이셨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받는 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So she was being treated at a hospital in Portugal, and the condition, I guess, worsened, and she passed away. 저는 중학교 때 이분 곡을 듣고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I listened to her song when I was in middle school. And as you know, she has this very raspy voice, right? And I wasn't particularly fond of raspy voice, especially a woman's raspy voice for some reason. 어떤 여성 싱어가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But just her song really struck me really hard. 정말 노래가 너무 좋고 와 이렇게 파워풀한가. 어떤 남성이 부르는

것보다도 파워풀하게 느껴졌는데 뭔가 음악이 헤비하다고 보기에는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와 닿는 게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뮤직보티크 보니 타일러 중심의 어떤 스토리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So I, you know, themed today's music boutique around stories that is related to Bonnie Tyler. 그래서 그녀의 뭐 대표적인 곡이죠. 곡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nnie Tyler, Total Eclipse of the Heart.

Bonnie Tyler, Total Eclipse of the Heart, of the Heart. 너무나 뭐 아이코닉한 노래죠. One of the iconic songs by Bonnie Tyler. One of many iconic songs by Bonnie Tyler. 제니님께서 신디 로퍼랑 비슷하다 느꼈던 것 같아요. She sounded a bit similar to Cyndi Lauper. Yes, I think they both have, I don't know, kind of the rebellious kind of vibe with their voice. 뭔가 이렇게 이 예쁜 여성스러운 목소리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 attitude가 있는 그런 목소리죠 두 분 다. I think. Score Wisdom님도 저도 이런 목소리를 갖고 싶었던 때가 있어서 여러 노력을 해봤는데 바뀌지 않더라도 않더라고요. 진하고 매력적인 목소리 오래오래 기억되길. So I wanted to have a voice like this. So I tried and a lot of things, but didn't really happen. Let her voice be remembered for a long time, for times to come. Yes, I think that will happen for sure. 근데 이따가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she had a some surgery on her vocal cord, I think. 이 성대 수술을 아마 좀 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Earlier in her career. 이제 처음 데뷔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후로 목소리가 또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I think that kind of really contributed her raspiness of her voice, I think. We'll talk more about that a little bit later too. 뽀글님께서도 It's a heartache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Yes, I will get to that song as well today. So, many people paid the tribute to the passing of Bonnie Tyler. And one of the people who paid the tribute was Kevin Bacon. 많은 사람들이 케빈 베이컨이 또 어떤 이 트리뷰트를 할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I think people were kind of waiting what kind of a tribute Kevin Bacon might do for Bonnie Tyler because Kevin Bacon이 이제 출연했던 영화죠. Footloose. I think you remember this iconic movie starring Kevin Bacon. I think in the early 80s, 그죠? 80년대 중반쯤에 나온 영화였죠. 이제 케빈 베이컨 주연이었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I think if you have seen the movie, I think you'd know, right? 그 케빈 베이컨이 이 버먼트라는 마을에 전학 온 도시 출신의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So Ren, the character played by Kevin Bacon, was a city teenager who has just moved to a small town called Beaumont, and 어느 날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있던 불량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이 마을의 문제아 척 크랜스턴이라는 친구와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So one night he was hanging out with the local troublemakers. Right? He ends up in this very tense showdown with the town bully named Chuck Cranston.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술김에 그렇다면 우리 이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는데 이 트랙터 치킨 게임. 라는 게임이었는데 뭐냐면은 이 아무래도 시골이니까 경운기 같은 게 있잖아요. 두 청년이 경운기를 몰고 두 트랙터가 갈 수 있는 넓이의 길이 아니라 딱 트랙터 하나, 경운기 하나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의 길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을 합니다. So this game, a chicken tractor game, right? The rules are very simple. So whoever they would actually drive toward each other and whoever gets out of the way, right? Loses. 그래서 결국에는 케빈 베이컨이 이기는데 너무 약간 재밌는 건 뭐냐면은 케빈 베이컨도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신발끈이 페달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케빈 베이컨은 끝까지 그 트랙터 위에 있는데 그 상대방 청년이 저 친구가 끝까지 올 생각인가 보네. 그래서 치킨 아웃해서 이제 먼저 탈출을 하고 케빈 베이컨도 나중에 탈출을 해서 두 충돌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so the fact is that Kevin Bacon his shoelace got caught up in the pedal so leaving him sort of unable to escape so the other guy right kind of became very fearful
that and I ended up jumping from the tractor first, which kind of gave Kevin Bacon the win. 약간 제가 영화 설명을 너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경운기 씬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너무 그 씬하고 너무 잘 맞는 노래라서 그 영화 장면과 함께 상당한 어떤 잊을 수 없는 그런 할리우드 씬으로 기억이 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두 번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버니 타일러입니다. Holding Out for a Hero.

0: So, Bonnie Tyler holding out for a hero. So, 그 씬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wow, you can see a very young Kevin Bacon. And you can kind of see why Americans love Kevin Bacon so much if you watch that scene with this song. So, just hours after Bonnie Tyler's passing, right, Rod Stewart, actually, he's considered a very close friend to Bonnie Tyler. And Rod Stewart는 또 이제 Bonnie Tyler의 영혼의 단짝이라고 부를 만큼 두 분의 이제 raspy voice, husky voice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 분인데 he kind of paid his tribute playing one of her iconic hits. 사실 Rod Stewart가 이제 Bonnie Tyler It's Heartache라는 곡 있죠. 그 곡을 리메이크를 하시면서 본인의 공연에도 굉장히 많이 부르셨거든요. So on the day of Bonnie Tyler's passing, 몇 시간 후 지난 다음에 본인 어떤 공연이었는지 어떤 그런 조그만 카페 같은 데서 이 어떤 짧게 이 곡을 불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 We lost a good friend of mine in the last 24 hours, Bonnie Tyler. So, yes, I'm high. Nothing but a lie.

Thank you.

It's a Heartache, Rod Stewart, sung by Rod Stewart, of course, originally by Bonnie Tyler. 그래서 두 분이 상당히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so he, Rod Stewart wrote this, and I quote, "We shared a similar style of vocalizing. She was a good pal, a true soul stirrer. I sing It's a Heartache every night on tour. I will miss you, darling Bonnie." 라고 이렇게 또 heartfelt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또 보니 타일러가 이번에는 로드 스튜어트, Sir Rod Stewart의 곡을 부른 곡이 있는데 Of course,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이라는 곡인데 It's not the Rod Stewart original, but you know, many people associate this song with Rod Stewart, right? 그래서 사이좋게 두 분이 서로의 노래를 한 곡씩 이렇게 부르는 모양으로 오늘 Here is Bonnie Tyler singing Rod Stewart original, Have You Ever Seen the Rain?

0: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1: Today, 준비한 것은요, 며칠 전에 이 보니 타일러 뮤직 부티크 트리뷰트 편을 하면서, 보니 타일러 그분의 곡 중에 영화 Footloose의 명장면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곡 Holding Out for a Hero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A few days ago on the Music Boutique's Bonnie Tyler tribute, I introduced one of her songs, Holding Out for a Hero. It was a track that will be remembered forever alongside the iconic scene from the movie Footloose.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의 그 명장면과 사운드트랙 그 2편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So as a continuation of that, I thought we could dive into part 2 of the memorable scenes and the soundtracks we all hold dear. 그래서 몇 개를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의 명장면 그 다음에 또 이 사운드트랙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아마 근데 바로 들으시면 알만한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영화의 명장면 사운드트랙. Let's go to our first iconic scene and the coupling of a soundtrack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ilm opens at sunrise aboard a massive aircraft carrier in the middle of the ocean. Flight deck crews in brightly colored jerseys race across the deck, while pilots carrying their helmets head toward their F-14 Tomcats. 새벽빛이 비치는 드넓은 바다 위, 거대한 항공모함. 그 갑판 위에는 정비사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조종사들은 헬멧을 들고 전투기로 향합니다. One by one, engines roar to life, filling the air with heat, noise, and anticipation. 전투기 엔진이 하나 둘씩 시동을 걸고 뜨거운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Ground crews perform their final checks, signaling with precise hand gestures as each fighter jet rolls into position on the catapult. 관제 요원의 손짓 하나에 F-14 전투기들이 캐터펄트 위로 이동하고 Then, in a matter of seconds, the jets are launched into the sky with incredible force, disappearing over the horizon. 마지막 점검을 마친 뒤 엄청난 괭음을 동반한 바다를 향해 순식간에 발사되듯 이륙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시작되는 음악 기억하시나요? 어떤 영화일까요?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0: So that was Kenny Loggins. Yes, Danger Zone이었습니다. Of course. 아까 뭔가 이렇게 그 앰비언스 음악부터가 딱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지 않나요? Of course, you know, Maverick is Tom Cruise, one of the pilots. Val Kilmer, right? 참 유명한 그 형님들 많이 나오시는 그런 곡인데 Kenny Loggins, Danger Zone, and of course the movie is 탑건, 제니님도 탑건 맞춰주셨고요. 쿨피스님 역시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굉음이 굉장히 좋다고 쿵쿵쿵 쿨피스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think, yeah, in the right situation, the noise and the explosive noise, right, from the... from the aircraft, right? Sounds, I don't know, very glamorous and very fantastic sometimes. 근데 뭔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 있겠죠. So that was our first soundtrack, iconic movie scene and the soundtrack. 첫 번째 편이었고요. 두 번째 영화도 뭐 이렇게 너무 유명한 거라서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영화인데요. It's another iconic movie and a scene. 한번 그 클립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 Get back in there and finish the dance.
2: Hey, man, look at Marvin's hand. He can't play with his hand like that, and we can't play without him.
1: Yeah, well, look, Marvin, you gotta play. See, that's where they kiss for the first time on the dance floor, and if there's no music, they can't dance. If they can't dance, they can't kiss. If they can't kiss, they can't fall in love, and I'm history.
3: Hey, man, the dance is over, unless you know somebody else that can play the guitar.
0: Near the end of the film, Marty McFly, played by Michael J. Fox, returned to his parents' high school dance in 1995.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이클 J. Fox가 연기하는 마티 맥플라이, 자신의 부모가 처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1955년 고등학교 졸업 프롬 파티에 와 있습니다. To restore their future, his parents, George and Lorraine McFly, must share their first kiss. If they don't, Marty will slowly disappear from existence. 미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아버지 George와 또 어머니 Lorraine이 첫 키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야 이 마티 역시 미래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However, something completely unexpected happens. The guitarist of the prom band injures his hand and can no longer play the music, causing the band to say that they won't be able to perform anymore. Unless, by some miracle, there happens to be another guitarist in the crowd.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무도회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손을 다치죠. 그래서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자 밴드는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혹시나 뭐 기타리스트가 있으면 모를까. 그때 바로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마티가 대신 기타를 맡게 됩니다. 그는 밴드와 함께 이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So Marty, who happens to be a guitar kid, steps in to take his place and the band start playing this song, which is titled Earth Angel.

So that was the Penguins' Earth Angel, the very slow dance song that Marty's parents danced to and had their first kiss.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께서 엄마 아빠가 첫 키스를 나눈 순간을 지켜보죠, 마리가. 그래서 그 키스가 이루어진 순간 사라져가던 마티의 존재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So Marty begins to return to normal, knowing the future has been saved after their parents' first kiss. So with the crisis over, Marty decides to play one more song before leaving the stage, which is Chuck Berry's Johnny B. Goode. The catch is that it was 1955, and this song, Chuck Berry's Johnny B. Goode, hasn't even been released yet. 그래서 이 위기를 일단 넘겼어요, 마티가. 무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곡, 한 곡을 더 연주를 하게 되는데, 바로 Johnny B. Goode, Chuck Berry의 곡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는 1955년입니다, 상황이. 하지만 그 1955년에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던 곡이죠, 이 곡은. So at first, the audience is very surprised at this song, but soon the students are dancing wildly as Marty delivers electrifying guitar performance, complete with the behind-the-back playing. 이 곡을 트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처음 들어본 곡이니까. 하지만 학생들이 열광하면서 또 춤을 추기 시작하죠. 마리는 또 기타 키드인 만큼 기타를 막 등 뒤로 치고 막 무릎을 꿇고 연주하고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록스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This is when Marty goes a bit overboard with his guitar performance, you know, bringing the song to an end. 이때 마티가 기타 퍼포먼스로 약간 오바를 하게 되면서 곡이 끝납니다. 연주가 끝난 뒤 사람들이 어리둥절, 뭐 이 노래는 도대체 무슨 노래야? 라고 그런 표정이었죠. 그때 마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I guess you guys aren't ready for this kind of song yet, but your kids are gonna love it. 정말 이 영원히 남을 장면들이기도 하죠. 아직 이 음악에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확실히 이 곡을 좋아할 겁니다 라는 멘트를 남기죠. 바로 이 곡입니다. Chuck Berry입니다. Johnny B. Goode.

Back to the Future의 정말 아이코닉한 씬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So let me do one more and maybe wrap up the show. So 마지막 영화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무용수를 꿈꾸는 Alex Owens, played by Jennifer Beals. 이분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용학교 오디션 무대에 오릅니다. At the very end of the movie, Alex Owens, played by Jennifer Beals, who works as a welder but dreams of becoming a professional dancer, finally takes the stage for the Dance Academy audition she has dreamed of for so long. 춤을 추기 시작하고요. 심사위원들은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죠. 알렉스는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 중앙에 섭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녀는 발레와 현대무용 그리고 거리의 에너지가 담긴 자유로운 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펼쳐 보입니다. Judges stare at her with a completely blank and bland expressions and Alex stands in the center of the stage, her face tight with nerves. But the moment the music starts, she unleashes a style entirely her own, blending ballet, contemporary dance, and the raw, free-spirited energy of the streets. 처음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시작된 무대였는데 점점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이어지죠. 점프와 회전, 또 역동적인 동작이 이어질수록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What starts as a calm performance gradually explodes into something spectacular as she moves into dynamic jumps, spins, and powerful choreography. The expressions on the judges' faces slowly begin to shift. 심사위원들이 뭔가 담배를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죠. 또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리듬에 맞춰 흔들기도 합니다. The judges even start lighting up cigarettes, you know, nodding their heads and grooving along to the rhythm. 아주 대담해진 알렉스는 심사위원들에게 또 춤을 추면서 다가가서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도발을 하기도 합니다. So the Alex even kind of getting bolder and more confident, even approaches the judges, you know, pointing her fingers at them, even in a playful sort of a provocation kind of, right?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퍼지는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So that is going to be the last song for today's show.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 음악으로 준비했는데 너무 잘 아시는 그 플래시댄스의 What a Feeling이라는 곡이죠. 영화 플래시댄스는 1984년도에 이제 발표된 곡인데 아이코닉한 그 씬의 그 곡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music boutique. 어떠셨나요? 약간 유명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또 그 장면에는 그 음악이 없었다면 그런 장면이 있을 수가 없겠죠. Without that iconic song, there wouldn't have been any iconic scene. So they're kind of, you know, coupled and sort of etched forever in our heart. 장면과 그 다음에 그 영화 사운드트랙. Irene Cara from the Flashdance, What a Feeling.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3: Drop it.
2: B S E F 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Welcome back to your Saturday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DJ, producer EQ, keeping you company through the weekend. Just a quick reminder, this is a pre-recorded broadcast. We will be back live and in full swing again next Monday at 10 a.m. I hope your Saturday is off to a musical start by tuning into our program. In a world filled with the louder and faster music, it'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의 시간, 동요 Weekly 시작합니다. If you've been tuning into this segment for a while, you know that I introduce two children's songs every week. 매주 두 곡의 동요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각 동요에 어울리는 또 이제 대중음악을 매칭 시켜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So let's get to our first 동요. 첫 번째 동요는 소금을 만드는 맷돌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죠. 국악 동요 장르의 곡입니다. First song titled 소금을 만드는 맷돌, a mill that produces salt. It is belongs to the traditional children's song category. 그 바닷물이 짠 이유가 이 맷돌이 돌며 소금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그 이 약간의 설화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이 대표적인 전래동화인데요. 요술 맷돌에 관련된 설화이죠. So one of the well-known folk tales found not only in Korea but in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 So it is a story of a magical mill that is said to be the reason the sea is salty. 이런 이야기입니다. So in the story, there is a greedy man who steals this enchanted mill that can produce anything its owner asks for. 한 욕심 많은 사람이 무엇이든 그 끝없이 쏟아내는 이 마법의 맷돌을 훔쳐서 바다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And he escapes by boat, but after ordering it to make salt, he realizes that he doesn't know the magic words to stop it. 그 당시에는 이제 소금이 굉장히 큰 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금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주문을 멈추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맷돌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So the mill keeps grinding until the boat sinks to the bottom of the sea. 이 배가 가라앉아서 지금까지 그 바다 밑에서 맷돌이 소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So the mill keeps grinding, right, and producing, you know, salt, and it's been making salt ever since. That's why the ocean is salty, as the legend put it. 재밌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곡인데요. 한은선 작사, 민유리 작곡, 조서연 친구가 노래하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소금을 만드는 맷돌.

bring millions who need leaders but get gamblers instead. Let's drink to the hardworking people. Let's drink to the salt of the earth. 누구에게 건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이 땅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이 땅에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롤링스톤스답지 않은 그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의식 있는 그런 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가사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Kind of unexpected to hear this kind of lyric coming from these bad boys, Rolling Stones. 한번 들어볼까요? The Rolling Stones입니다. Salt of the Earth.

The Rolling Stones, The Salt of the Earth, my matching song for 소금을 만드는 맷돌. Rather very contrasting vibe of songs to listen to consecutively, right? Our Kitty names are kind of making the guesses. 어떤 매칭 송이 있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Magic Carpet Ride도 있고요. 또 샴푸의 요정, 빛과 소금이 불렀으니까. That's something that I didn't think of. 그렇군요. 그래서 돌아라 돌아라 하시니까 신데렐라도 떠오른다라고 이렇게 큐티님들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But you will never guess my matching song. 아마도 제가 이 좀 out of the box처럼 그렇게 이 선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너는 만약 맞추신다면 정말 제가 큰 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Keep trying, okay? So let's get to our second 동요 song for today. This one is very, I guess, one of the popular songs that the kids sing a lot during, you know, in different events and, you know, contests and whatnot. 마라톤이라는 곡인데요. Very simple message, you know. 이 가사를 좀 들여다보면요. 길 끝이 보이지 않아도 숨이 차올라도 나는 달려가네. Even when I can't see the end of the road, even when I'm running out of breath, I keep running on. 어디쯤 왔을까? 얼마나 더 가야 할까? How far have I come? How much farther do I have to go?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이 길인데. The finish line is nowhere in sight, and this road feels endless.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시간처럼 나는 달리네. Like the wind that brushes past, like time that never stops, I keep running on. Very simple and, you know, straightforward kind of message, don't you think? 한번 들어볼까요? 현음 중창단이 부르는 곡입니다. 마라톤.

keep running, you know, even though the finish line is nowhere in sight, you know, you keep going, you know, just you keep going at it and you get there eventually. 아주 동요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Very positive and optimistic message for children. So, my matching song. Our Q teams are again making guesses. Score Wisdom 님께서는 달리기가 떠오르지만 이건 아닐 거고. Yes. 방금 바로 생각나는 곡이 있으시다면 그 곡은 아닐 거예요. If you think of a song that comes to your mind right away, probably that is not it. I won't be going for those songs. 퇴근하는 프로더님께서 윤상의 달리기가 in the box라면 저는 out of the box로 라디오의 creep이라고 run, run, run. That sounds very out of the box, but not my kind of out of the box, I would have to say. 좀 저는 이 어른이 돼서 느끼는 어떤 인생의 어떤 굴곡진 인생의 어떤 그런 괴로움이나 외로움에 대한 그런 곡을 찾아봤습니다. My matching song is The Beatles' Long and Winding Road. If the marathon song that we heard is about like, you know, self-initiative and motivation to get to the destination, whereas this Beatles song, Long and Winding Road, right, talks about this, you know, a plea that you make, right, to your loved ones. Take me there, to your home, to your door, through the long and winding road. 이 그 길고 굽이진 길을 통해 당신의 집 앞 문까지 데려가는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데려가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주는 이 self-initiative message와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길을 간다 마라톤도 길을 뛰어가는 거잖아요. 좀 너무 억지인가요? Anyways, that is my matching song. 비틀즈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e Beatles, A Long and Winding Road, my matching song for marathon.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죠. 맞습니다. 억지스러운 코너입니다. 이 코너 자체가. Next time I will try to give hint so that you can kind of think about, you know, I could, you know, give you some hints like, you know, whether it's a pop song or, you know, 가요 or whatnot.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pe you enjoyed today's segment and also today's show. 아무래도 이제 마라톤 하면은 뭐 달리는 곡으로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 그랬다면 뭐 이런 곡으로 매칭을 했겠죠. 달리는 song. This is Blur Song 2.

0: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Music, 본인의 예술적인 표현이라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큰 사회적인 이슈를 전달하는 이 도구로 쓸 때 더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죠. When music is used not only as a form of a personal artistic expression, but also as a tool to help more people and convey greater social issues, it can be even more moving. 아주 쉬운 예로 We Are The World를 우리가 들으면서 감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음악이 훌륭한 것도 훌륭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 그 음악이 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기 또 선한 영향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 simple example would be We Are The World. The reason we are touched by songs like We Are The World is not just because the music itself is excellent but because of the beautiful motivation and positive influence the song can have.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이 필란트로피를 실현한 그 프로젝트 아티스트와 그 곡들을 찾아봤는데 한국의 대중가요에서 그러한 케이스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So I'd like to introduce artists who have realized philanthropy through music and the songs that they created. That is. Today I will start by presenting cases from Korean popular music.
1: 사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국내 대중가요에서도 분명히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일단 대중의 기억 속에 정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일은 늦으리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One of the memorable project that people remember in Korean music history is this project called 내일은 늦으리.
1: 이 92년부터 96년까지 이 환경 보전 이 콘서트 시리즈의 이제 타이틀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일은 늦으리.
0: So it was for the cau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t was a title of the concert series that took place from 1992 to 1996.
1: 아무래도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이제 첫 번째 에디션인데 신해철 씨가 진두지휘를 한 곡이죠. 정말 많은 스타들이 이제 등장을 한 그런 곡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All Star Band입니다. 내일은 늦으리.

좋습니다. So we've been talking about philanthropy, and I wanted to sort of carry on with the topic within the confines of Music Boutique. So 이 자선 어떤 이 프로젝트 또 재능 기부를 통한 그런 음악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선 해드리고 있습니다. So first one was probably the most well-known project done from 1992 to 1996, and the version that we heard

was the from the first installment of that project, Nadin Nijiri, done in 1992. As I said, it was produced and sort of spearheaded by 신해철. 92년도에 이제 신해철 씨가 producing을 하고 이 곡도 직접 작곡을 했는데요. So 1992 was also the year that the first album was released as well. 참 92년도에 신해철 씨가 굉장히 바빴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because he had to get all these artists to participate in the Nadin Nijiri. Nadin Nijiri 이제 첫 번째 콘서트에 또 그 곡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을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I think you kind of almost recognize Kim Jong-jin's voice from that song as well, right? 015B도 참여했었고 푸른 하늘, 윤상, 신성우, 김종서, 신승훈, 이승환, 서태지, 이덕진 이런 아티스트들이 첫 번째 그 시리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곡도 완성도가 높고 and I think we saw pretty good quality of a song from this song 내일은 늦으리 그죠? 이런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일이긴 했죠. And the second song that we heard was from the 2016 Global 자연 보존 캠페인 프로젝트였는데 혹시 The Beginning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It wa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campaigning sort of a project. And this was, you know, participated by Yoon Il-sang, who made the song that we heard. And a lot of artists participated in that project as well. 그 곡을 끝까지 듣진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속 이런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This one was a project done by SM Entertainment with UNICEF, right? And then they were doing this campaign called Smile for You. And all the proceeds from this streaming profit went into Vietnam, where they were helping build music schools, 그 음악 교육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베트남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 그런 사업에 또 이렇게 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음원을 통한 어떤 수익들이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SM타운과 또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켓이 같이 협업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SM타운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또 총출동을 했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이동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써니, FX 루나, 레드벨벳 웬디, NCT 127 테일 도영 그런 아티스트 굉장히 총출동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SM타운 with Steve Barakat 너의 목소리

아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곡일 거라는 생각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So this was a project done by heavy metal group in Korea at the time. 이 블랙홀이라는 밴드 아시죠? 블랙홀, 또 백두산, 블랙신드롬, 그 다음에 스트레인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 활발한 활동을 했던 그런 형님 밴드 격의 이 세 팀이 모여서 이 사회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자는 취지로 만든 그런 프로젝트 앨범인데 이 Power Together이라는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So this was a project titled Power Together done by heavy metal bands at the time, Blackcore, 백두산, Black Syndrome, and Stranger. 그래서 발표된 곡이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곡인데 But at the time, if you are interested in heavy metal scene in Korea, this was very huge. 정말 heavy metal 밴드들이 와,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니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곡입니다. 또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This one was composed by 주상균 who's the leader and the vocalist of the band Blackcore. 이분은 원래 이제 곡을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어서 이분이 만드신 곡 내 곁에 내 아픔이라는 곡이 그 참여했던 모든 또 아티스트들이 함께 했던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Power Together입니다. 내 곁에 내 아픔이

今天节目的开始呢，先来听一首潮流人听了都流汗，不潮流人听了都流泪的大爆潮流神曲，来自 Curtis 的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Non-Stop Music Express.